구음과 시나위, 꽃상여 들으셨는데요. 안숙선의 구음, 원장현의 대금, 최종관의 아쟁, 이세환의 검은고, 김성아의 해금, 한세연의 징,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구음이 함께하는 시나위 오랜만에 들으셨는데요. 기악으로만 연주하는 시나위에 구음이 포함되니까 음악의 주인공이 구음이 된 듯 들립니다만 사실 시나위라는 음악은 연주에 참여하는 모든 악기가 동등하게 다 하나의 주인공인 음악입니다. 어느 한 악기에만 집중한다거나 한 악기만 띄워준다거나 할 때 음악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음이 포함되면 그런 법칙은 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의 목소리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안숙선 명창의 구음을 들을 수 있는 구음과 시나위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4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음악,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작곡가 조원행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

시각 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조원행의 음악을 듣는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태평소 협주곡 태평소연가, 경서도 민요를 위한 관현악 청, 대야쟁 소야쟁 협주곡 아라의 노래,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우륵서사시 제향, 해금협주곡 상생,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준비한 음악은 태평소 협주곡 태평소 연가입니다. 연가는 사랑 노래란 의미인데요. 태평소와 사랑 노래 하면 얼핏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태평소라는 악기가 고려시대에 유입됐고 처음에 군대용 악기로 쓰였기 때문에 소리도 크고 강한 이미지 악기인데 이 악기로 어떻게 사랑 노래, 연가가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작곡자도 태평소란 악기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했던 듯한데요. 강한 소리를 지닌 악기라서 그런 약점을 편안한 주제의 선율을 택하는 것으로 완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안한 선율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부드러운 선율이 마치 사랑을 노래하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전체 3악장 구성의 음악인데요. 제1악장과 3악장에 태평소 카덴자를 포함시켜서 다소 특이한 협주곡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태평소라는 악기가 어떤 연가를 노래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조원행 작곡의 태평소 협주곡 태평소 연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아의 태평소, 손범주가 지휘하는 난개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원행 작곡의 태평소 협주곡 태평소 연가 감상하셨는데요. 김경아의 태평소, 손범주가 지휘하는 난개 국악단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곡은 원래 처음 작곡될 때는 피리를 위한 곡이었는데요. 이를 다시 태평소로 연주할 수 있게 구성해서 태평소 연가란 제목을 붙여서 재탄생시켰습니다. 태평소와 국악 관현악의 어울림을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고요. 또 태평소라는 다소 강한 악기로 연가, 이 사랑 노래를 연주한 음악이라서 더욱 특별한 음악이 아니었나 합니다. 난개 국악단의 위초곡으로서 2007년에 난개 국악단에 의해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조원행 작곡의 경서도 민요를 위한 관현악 청입니다. 작곡가 조원행이 이 곡의 주제 혹은 소재로 삼은 음악은 바로 경기민요, 천안삼거리 그리고 불교음악 화청입니다. 천안삼거리의 천안이 지역적으로 충청지역이지만 음악적 특징이 경기선법의 음악이라서 경기민요에 속하죠. 그리고 불교음악 화청이 작곡가 조원행이 생각할 때 경서도만의 독특한 맛을 가진 음악이라 생각해서 이 두 음악을 주제로 해서 만들면서 제목을 경서도 민요를 위한 관현악 청이라 붙였다고 합니다. 경서도 민요의 쏘름계의 음악이 흥겨운 장단과 만나 펼쳐지는데요. 여기에 대비되는 남도음계를 대조적인 요소로 가져와서 음계적으로 색

시체감이 나도록 곡을 만들었습니다. 천안 삼거리와 범패 화청 두 곡의 조화 그리고 남도 음계와의 대비적 색채가 음악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직접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원행 작곡의 경서도 민요를 위한 청 듣겠습니다. 원영석이 지휘하는 국립민속국악원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원행 작곡의 경서도 민요를 위한 관현악 청 들으셨는데요. 원영석이 지휘하는 국립민속국악원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경기민요 천안삼거리와 범패 화청 두 곡의 음악을 주제로 해서 만든 곡인데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7년에 국립민속국악원의 위촉에 의해 초연이 됐습니다. 이 음악은 2017년에 국립민속국악원이 제작한 창작곡 초연집 음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조원행 작곡의 대야쟁 소화쟁 협주곡 아라의 노래입니다. 대야쟁은 전통적으로 쓰이는 아쟁을 말하고요. 소화쟁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산조를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산조아쟁을 말합니다. 제목에 보이는 아라라는 말은 바다의 순 우리말인데요. 작곡자는 이 음악을 대야쟁과 소화쟁 두 대의 악기를 위한 이중 협주곡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작곡자가 인식하는 대야쟁이란 악기는 편안하고 애잔한 악기의 모습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곡자는 바다의 웅장함과 고요함 혹은 안정적인 모습은 대야쟁을 통해 구사하고 있고요. 바다의 역동적인 모습, 때론 격정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은 자유로운 표현력을 드러낼 수 있는 악기 소화쟁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 두 악기를 다소 대조적인 설정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야쟁과 소화쟁 그리고 관현악기가 그려내는 이중 협주곡의 모습을 들을 수 있는 음악입니다. 대야쟁과 소화쟁은 한 사람의 연주자가 번갈아 가면서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조원행 작곡의 대야쟁 소화쟁 협주곡 아라의 노래 듣겠습니다. 구은심의 대야쟁과 소화쟁 독주 대구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원행 작곡의 대야쟁 소화쟁 협주곡 아라의 노래 들으셨는데요. 구운심의 대야쟁과 소화쟁 독주, 대구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대야쟁 소화쟁 두 대의 악기를 한 사람의 협연자가 옮겨가면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두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야쟁과 소화쟁이 표현력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두 악기가 구사하고자 하는 바다의 모습이 다소 달랐기 때문에 대조적인 모습의 대야쟁과 소화쟁의 특징을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조원행 작곡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우륵 서사시 제향이란 곡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은 우리 종묘제례악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종묘제례악의 의미를 새기고자 하는 흐름에서 만들어진 음악인데요. 종묘제례악의 주제를 활용하면서 우륵의 예술적 얼과 혼을 함께 기리기 위해서 작곡이 됐습니다. 작곡자는 종묘제례악 중에서 신을 맞이하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영신희문, 그리고 신을 보내는 절차인 송신례 때에 연주하는 흥안지악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우륵의

한국의 예술적 사상과 삶의 고뇌를 함께 담고자 했습니다. 종묘절약의 영신례 때에 노래하는 영신희문의 원래 노랫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 노랫말 그대로 쓰면서 이를 합창과 함께 부르도록 했습니다. 곡은 전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종묘절약의 영신희문을 바탕으로 해서 펼쳐 나갑니다. 영신희문의 오원절구 악장, 세덕계아후, 오소상형성, 숙숙천명인, 수안외사성을 노래합니다. 대대로 덕을 쌓아 우리 후손 여신이, 아, 그 모습과 소리 환히 상상하겠도다. 엄숙하고 법도에 맞게 제사를 드리니 우리를 편안케 하시고 소원 이루어 주소서. 이런 내용인데요. 번역이 아닌 오원절구 노랫말을 독창과 합창으로 함께 부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가야금을 신라 땅에 자리 잡도록 한 우륵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말로 펼치는 그런 노랫말로 된 합창을 이어 부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송신례 때에 노래하는 흥안지악을 연주하는데요. 이 부분도 사원육구의 한문 노랫말로 부르지만 번역과 함께 악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졸도, 제사를 모두 법도대로 끝내니 신락강이, 신이 편안하고 즐거워하시도다. 양양미기, 가신지 멀지 않아 회아숙이, 우리를 문득 돌아보시도다. 예정방불, 무지개 깃발과 비슷하게 운어마기, 구름을 타고 멀리 가도다. 이와 같은 내용의 송신례 음악 흥안지악을 바탕으로 한 곡을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조원행 작곡의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우륵서사시 재향 듣겠는데요. 노래의 홍창남, 소리와 내레이션의 정준태, 소리의 우혜영, 그리고 함께하는 합창단의 합창, 충주 시립 우륵 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두 법도대로 끝내니 신이 편안하고 즐거워 하시도다. 가신지

돌아보시도다. 무지개 깃발과 비슷하게 구름을 타고 뭐

조원행 작곡의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우륵 서사시 제향 들으셨는데요. 노래의 홍창남, 수리와 내레이션의 정준태, 수리의 우혜영, 그리고 함께하는 합창단의 합창, 충주 시립 우륵 국악단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종묘제례악 중에서 영신내 때에 연주하는 영신희문, 송신내 때 연주하는 흥안제악을 바탕으로 하고 그 중간에 가야금을 이 땅에 전파한 우륵 서사시를 넣어서 장대한 서사시로 펼쳐낸 음악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다섯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조원행 작곡의 해금 협주곡 상생입니다. 제목에 보이는 상생은 오행의 상생, 서로 상자와 날생자를 쓰는 상생입니다. 제목만으로 볼 때 무언가 철학적 주제가 전개될 듯 보이는데요. 작곡자는 목화 토금수의 오행이 그 자체로 독립된 존재라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다는 그 원리를 생각한 듯합니다. 순환의 핵심 원리가 바로 상생과 상극인데요. 상생은 서로 이끌리는, 서로 돕는 관계고요. 상극은 서로 제어하는 관계라는 점을 인식한 듯합니다. 작곡가 조원행이 상생이란 제목을 붙인 이유를 생각해보니 해금협주곡에서 독주악기 해금과 관연악의 관계가 바로 오행의 상생처럼 서로 돕고 보완해 나아가 조화로운 음악의 멋을 제대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작곡 노트에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상생은 오행설에서 생성의 원리 또는 그 관계를 의미한다. 이 곡에서는 해금과 관현악이 서로 돕고 보완하며 조화로운 우리 음색의 멋을 보여주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이 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하나의 화성적인 패턴이 전체적으로 반복하는 단순한 기법을 사용하였고 여러 가지의 속도 변화와 해금의 기교를 통해 신명과 극적인 요소를 유도하였다. 곡의 제목을 상생이라 한 그 의미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결국 이 곡을 통해 상생을 넘어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조원행 작곡의 해금 협주곡 상생 듣겠습니다. 정수년의 해금 김성진이 지휘하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원행 작곡의 해금 협주곡 상생 들으셨는데요. 정수년의 해금, 김성진이 지휘하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행의 상생의 원리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고요. 나아가 희망이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음악이었습니다. 들려드린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2004년 9월 21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있었던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제268회 정기연주회 실황 자료였습니다.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오원행의 음악, 작곡가 조원행의 음악, 태평소 협주곡 태평소 연가, 경서도 민요를 위한 관현악 청, 대야쟁 소화쟁 협주곡 아라의 노래,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우륵서사시 제향, 해금협주곡 상생 이렇게 다섯 곡을 들으셨습니다. 작곡가 조원행은 1989년에 동아 콩쿠르 국악 작곡상을 수상했고요. 2011년에는 제30회 대한민국 작곡상에서 관현악 부분 우수상을, 2012년에는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충주 시립 우륵국악단의 지휘자와 청주 시립 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를 역임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이 시대에 새롭게 작곡된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 음악이 될 음악을 골라 들려드리고 있는 순서죠.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 농부가 들려드립니다. 김경희, 김소희, 성창순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 농부가 들으셨는데요. 김경희, 김소희, 성창순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에게 이 7월은 장마철이거나 혹은 너무 뜨겁거나 한 무렵이라서 농사에 기술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데요. 물 관리도 잘해야 하고 또 새로 심으려면 아무거나 심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가을 당근이나 브로콜리를 7월에 심으면 좋다고 합니다. 쪽파나 비트와 같은 것도 7월 작물로 좋다 하는데요. 요즘 뭘 심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토요일에 보내드린 송지원의 국어학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필요한 건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검색이 능사는 아니다. 호흡이 긴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 또 이렇게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걸러내고 재구성할 수 있는 지식과 사유의 근력을 함께 키워야 한다. 인문학자 김경집의 사고혁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검색하면 금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인생의 문제처럼 정답이 없는 것들을 해결할 때는 결국 내 안에 쌓인 경험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쌓은 경험들이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오래 들여다보며 생각의 힘을 키우는 그런 시간들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0: 제주빌레 앙상블의 바람길 따라서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떡해요. 7월이에요. 7월 4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벌써 7월이라는 건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실감 나세요? 글쎄 뭐 그렇지 벌써 많이 지났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감이 안 난다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잠깐 멈춰서 지나온 시간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 나가는데 더 힘이 되는 거겠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오늘 함께할 분도 지나간 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얘기를 발굴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무대가 된 30개 도서관의 이야기,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을 쓰신 백창민 작가 모실 거예요. 어떤 얘기 나눌지 귀 기울여주세요. 닉네임 윤혜성님 신청곡 적어주셨네요. 네, 저희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또 빈사님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하고 와주셨고요. 또 또사님께서는 6월 20일 신경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같이 살아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산다면을 쓰신 지은정 작가님 얘기 듣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인간관계도 역시 탐구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스누피 한 명 더 있습니다 하셨는데 지은정 작가님이 남편을 스누피라고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스누피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들 서로 조금씩 다르니까 다들 어느 정도는 서로서로에게 완전 신경 다양성이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똑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또 더 알아가려는 노력도 필요한 거겠죠? 문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다시 듣기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되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윤혜성님 신청하신 곡 지금 보내드릴게요. 안숙선의 소리, 장덕화의 북장단으로 단가 만고강산 듣겠습니다.
1: 만고강산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우리 근현대사의 무대가 된 30개 도서관 이야기,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을 쓰신 백창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백창민입니다.
0: 네. 도서관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으신데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 좀 해주세요.
1: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그 도서관 덕후로 도서관 여행 다닌 걸 좋아하는 백창민입니다.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이라는 책을 출간한 이후에 전국 곳곳에서 강의랑 답사를 통해서 시민분들에게 도서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그 다음 책으로 책과 네. 도서관에 미친 사람들. 도서관을 무대로 역사에 맞섰던 20명의 이야기 출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저는 그 도서관에 자리를 열심히 맡은 후에 그다음에 놀았거든요. 네, 자리를 열심히 맡은 후 친구에게 자리를 빌려주고 한참 놀다가 너무 일찍 왔다는 고단함 때문에 집에 일찍 갔어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1: 책과 도서관 중

0: 게 뭐 책도 좋아하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책 보셨어요? 연애하셨어요?
0: 뭐 저는 뭐 연애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 다니던 무렵에도 그렇게 도서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뭐 알려져 있는 뭐 남산도서관이나 정독도서관 같은 곳들은 또 가끔 공부하러 가기도 했지만, 그렇게 또
1: 보통 도서관에 열심히 가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커플이어가지고 둘이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왜 이러려고 열심히 가는
0: 맞습니다.
1: 친구들도 있잖아요.
0: 공부를 빙자해서 또 여학생들을 보러 가거나 만나러 가거나 하는 친구들도 많았죠.
1: 근데 그쪽도 아니고 진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사랑하셨던 거군요.
0: 뭐 사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매력을 점점 느끼게 된 것은 좀더 이후지만
1: 그래도 어쨌든 도서관에 자주 가셨으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매력을 찾아내시고 이러셨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쨌든 공부하러 가신 걸로.
0: 뭐 여느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빙자해서 어쨌거나 자리도 좀 차지해서 공부하는 신용도 하고 저도 뭐 그때는 다른 분들이랑 도서관에 대한 추억이 비슷했고요.
1: 일단 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근데 책을 많이 싸질머지고 가야 되는 어떤 무거움이 있는데 또 선배님들의 족보라는 얘기 지금도 쓰나요?
0: 지금도 시험에
1: 이런
0: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족보로 또
1: 자료를 또
0: 얘기를
1: 이렇게
0: 많이 하고
1: 쉽게
0: 있죠.
1: 빌릴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
0: 맞습니다.
1: 작가님 그래서 유리하셨어요? 어떠셨어요?
0: 뭐 그때는 뭐 공공도서관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고 이제 저희가 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쪽으로 갈수록 책이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칸막이가 있고 독서실에 가까운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들은 꽤 있지만 의외로 이제 우리 시대에는 독서를 배제한 학습을 했던 그런 시기도 많아서 고등학교 때 도서관은 저도 그런 독서실에 대한 추억만 많이 있습니다.
1: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도서관을 그냥 공부하는 공간으로 이용하잖아요. 사실
0: 맞습니다.
1: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책이 있는데 그걸 막 찾아보거나 흥미로운 책을 발견해서 그책 속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면서 도서관을 자신만의 어떤 판타지 공간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근데 제가 느낄 때 우리 작가님이 약간 그러신 것 같아서요. 왜냐면 도서관 덕후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도서관을 좋아한다는 거는 나름 도서관의 그 공간이 작가님께 어떤 세계였던 거잖아요.
0: 뭐 도서관을 뭐 여러 가지로 누군가에게는 이제 공부방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책을 빌릴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쨌거나 수많은 책들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은 또 다르게 뭐 책의 우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책들이 모여 있는 공간 자체가 좀 상당히 저는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
1: 마치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 온라인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펼쳐져 있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0: 맞습니다.
1: 우리 작가님이 이제 도서관에 딱 들어갈 때 약간 그런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어서요.
0: 맞습니다.
1: 뭐 이렇게 근데 막 발벗고 연구하고 답사하고 이러신 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면 내가 뭐 어느 도서관을 좋아하면은 그 도서관만 이제 주구장창 가면서 왜냐면 책이 어쨌든 너무 많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작가님 보니까 온갖 도서관에 가셨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또 다른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500곳이 넘는 도서관을 다니셨어요. 이렇게 많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이걸 다 여행하듯이 찾아다니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지금 공공도서관이 2025년 현재로 1,328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0: 대학 도서관은 2년제랑 4년제를 합해서 615개 정도 있는데, 근데 이제 대학 도서관은 사실은 교직원이나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도서관은 한 1,328개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서관들을 조금 최대한 가보려고 애쓰고 있고,
1: 그게
0: 예,
1: 신기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책은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도서관에 있는 책이 거기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책이 있나 그거를 궁금해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 외에 또 다른 약간 맛있는 음식을 먹방 하시는 것처럼 그 어떤 도서관에 대한 역사를 흡수하시는 거였나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사실 관심 있는 아이템들이 좀 있을 텐데 뭐 카페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미술관을 다니시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도서관을 약간 여행하듯 구경하는 게좀 좋았고요. 그러니까 어느 도서관마다 사실은 책이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또 비슷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도 있지만 그 어떤 도서관도 완전히 같은 도서관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도서관의 새로운 공간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모든 서가의 책들을 다볼 수는 없지만 특히 관심 있는 분야에 이렇게 서가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가끔은 이런 책도 있었구나 또는 내가 몰랐던 새로운 뭐 아주 예전에 출간됐던 책들을 발견하는 즐거움 같은 게 사실은 있거든요. 예, 또 서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간 위주로 많이 있지만 도서관은 아주 오래전에 출간됐던 과거의 이제 뭐 보물 같은 책들을 또 발견할 수도
1: 아주
0: 있어서
1: 옛날 잡지도 있고.
0: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내가 몰랐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조금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 도서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우리 작가님이 그렇게 500곳이 넘는 도서관을 다니며 취재하신 내용을 연재하셨는데, 연재하실 때는 도서관, 그 사소한 역사였어요.
0: 맞습니다.
1: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제목으로 책이 나왔어요.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 왜냐면 이거 되게 좀 상반되지 않아요?
0: 사실은 진실을 고백하자면 제가 밀었던 책 제목 안은 아니었고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은 출판사 담당 편집 팀장님하고 그리고 출판사 분들이 내부에서 상의를 하셔서 조금 이렇게 좀 직관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제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셨고요. 저는 이제 사실 다른 제목을 좀 밀었는데 그 제목은 제가 이제 책 제목으로 되지는 않았고 나중에 이제 목차 중에 일부 제목으로 좀 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서도 모르는 도서관의 숨은 역사라든지 또는 3부 제목이 이제 제국부터 민국까지 뭐 도서관 이야기 이런 그러니까 그런 제가 밀었던 제목들이 정식 책 제목으로 채택되지 못하면서
1: 근데 이유를 알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근데 저도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출판사 분들의 의견에 따른 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30개 도서관은 어떻게 고르셨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 곳 가보셨으니까 다 소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을 텐데.
0: 이 책이 이제 그 도서관과 역사가 연관된 곳들을 모아서 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곳이거나 또는 이제 이야기거리를 담고 있는 도서관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려를 했던 것은 나중에 이제 도서관을 그 여행하거나 답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좀 즐겁게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또 선별해서 좀 고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동주 문학관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도서관은 아니고 이제 문학관이거든요. 근데 근처에 있는 청운문학도서관 같은 그런 도서관이랑 연계해서 사실은 둘러보기 굉장히 좋은 공간이어서 그런 곳들은 추가로 조금 넣기도 했고요.
1: 그러셨군요. 아니, 우리 작가님이 굉장히 젊은 분인데, 맞죠? 젊은
0: 감사합니다.
1: 분인데, 그 눈썹은 한복이 잘 어울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막 윤동주

0: 얘기도 해주시고 또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오래전 얘기를 막 이렇게 살짝 들려주셨는데 과거에서 막 걸어나오신 분 같기도 하고 그게 역사를 연구할 수 있었던 힘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책을 보니까 4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1부 도서관의 정치학, 2부 혁명과 민주화 투쟁의 무대, 3부 제국부터 민국까지 국가도서관 이야기, 4부 사서도 모르는 도서관의 숨은 역사 하셨는데 이런 어찌 보면 좀 책을 사람들이 빼드는 층이 조금 좁아질 수도 있는 제목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소제목들은. 네, 근데 이토록 역사적인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빼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제 작가님 목소리로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1부 도서관의 정치학 중에서 용산도서관 이야기 중 1부 들어보겠습니다.
1: 서울 남산에는 남산도서관과 용산도서관 두 곳의 대형 도서관이 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도서관이 흔치 않던 시절, 대형 도서관 두 곳을 왜 이렇게 가까이 지었을까?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1963년 민주공화당을 창당했다. 공화당 소공동 당사는 일제강점기 경성불입도서관, 즉 남대문 도서관 건물이었다. 소공동에 있던 남대문 도서관은 1964년 12월 31일 남산으로 이전하면서 남산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남대문 도서관이 남산으로 옮기면서 비운 건물에 공화당이 입주해서 6년 동안 당사로 사용한 것이다. 임대 생활을 전전하던 공화당은 1972년 후암동 한국문화인쇄 건물을 매입하면서 세입자 신세에서 벗어났다. 1979년 박정희가 죽은 후12.12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는 쿠데타 이후 264일 만에 제5공화국 헌법을 공포했다. 제5공화국 헌법을 통해 신군부는 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당사를 포함한 공화당의 모든 재산은 전두환이 창당한 민주정의당 자산으로 귀속되었다. 당시 100억 원대로 추산되는 공화당 자산을 무상 인수한 민정당은 남산에 있던 공화당 중앙당사만 매각하기로 했다. 공화당사를 인수한 서울시는 1981년 2월 용산도서관 설치 조례를 공포하고 1981년 4월 21일 용산도서관을 개관했다. 이것이 불과 5개월 만에 공화당 중앙당사가 도서관으로 변신한 사연이다.

0: 왜 굳이 그 당사만 서울시에 팔았을까요? 무상 인수해서. 그 다음에 왜 굳이 공화당 중앙 당사를 서울시에 팔았나요? 어머, 제가 너무 그 이런 정치적인 걸막 여쭤보는 것 같네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걸. 네.
1: 그 사연은
0: 네.
1: 사실 그 남산에 있었던 민주공화당의 중앙 당사는
0: 네.
1: 이제 남산의 이제 중앙정보부 그리고 수도경비사령부와 함께 박정희 시대를 상징하는
0: 네.
1: 공간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79년 그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신군부는 박정희 시대의 상징이었던 공화당 당사를 서울시에 매각해서 이제
0: 네.
1: 공공도서관으로 바꿨고, 예, 가장 상징적인 중앙 당사만 도서관으로 바꾸고 나머지
0: 네네.
1: 이제 공화당의 자산은 전부 다 그 민주정의당이 흡수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 박정희 없는 박정희 시대가 사실 이어진 거고,
0: 네.
1: 군사정부 시즌 2가 이어지.

0: 알게 된 건데 이런 사실을 눈가림하기 위한 다소 정치적인 이유로 예, 민주공화당 건물을 당사를 공공도서관 네. 지금의 용산도서관으로 바꾼 거죠.
1: 저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네. 저는 이제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나중에 한 20대 이후에 네. 드라마로 라디오 드라마로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네. 그런 네. 일들이 아직도 많은데 네. 이런 걸 어디 알 수 있게 뭐 써 있어요?
0: 사실은 그 용산도서관 어디에도 네. 이곳이 민주공화당 중앙당사였다라는 안내는 없고요.
1: 네.
0: 다만 네. 그 지금도 용산도서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앙 계단에 네. 민족의 지도자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각 부조가 남아 있어요.
1: 네.
0: 예. 거기에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가운데 횃불을 들고 서 있는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네. 예. 그리고 민주공화당 시절에 당 총재실이었던 곳은 지금 도서관장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네. 예, 사실 용산도서관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책으로 썼습니다.
1: 장관님 이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0: 그러니까 그 도서관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도서관에 서려 있는 역사적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조금 알게 됐고요.
1: 책을 찾아서요? 아니면은 관장님께 가서 여쭤보셨나요?
0: 그 주로 이제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네. 도서관에 계신 분들도 워낙 오래전에 일이다 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네. 경우가 되게 많으시고 오히려 이제 제 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알게 됐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또 도서관에 계신 분들은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다른 도서관으로 또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하나하나 사실을 찾아가고 정리해가는 과정이 사실 제일 책을 쓸 때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1: 어려운 과정인데 즐기셨던 것 같거든요. 혼자 하신 거예요?
0: 이게 이제 어딘가 이제 내용이 체계적으로 네. 정리가 되어 있으면 참 편할 텐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전후 사실을 알 수 있는 여러 책과 자료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찾아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했고요. 그 과정이 좀 그러니까 몰랐던 사실을 네. 정리해 간다는 즐거움이 있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좀 어렵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역사 전공자도 아니었기
1: 네,
0: 때문에.
1: 네. 네. 그 도서관의 정치학 일부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용산도서관 말고도 여러 가지 도서관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친일파 동상이 도서관에 서 있는 이유라는 부제가 있는 내용이 있죠. 이거 뭐예요?
0: 지금 종로도서관 이야기인데 네. 종로도서관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도서관입니다.
1: 네.
0: 100년이 넘은 도서관이고.
1: 네.
0: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에 원래는 경성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어요.
1: 네.
0: 근데 경성도서관 설립에 기여한 인물 중에 이범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 이범승이라는 인물은 경성도서관을 운영한 이후에 친일 행적을 남겨서 결국은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고요. 그런 이범승의 흉상이 지금 종로도서관 입구에 네. 서 있습니다.
1: 네. 그 동상이 네. 철거되지 않았다는 게 네네. 우리에게 뭘 시사해 줄까요?
0: 사실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분야에도 이제 친일 흔적이 남아 있고요.
1: 네.
0: 이범승의 동상뿐만 아니라 어떤 사례도 있냐면 친일파 설립자 또는 대학 총장을 기념해서 학교 도서관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네.
0: 연세대학교 용재관,
1: 네, 네.
0: 용재 백낙준이라고 하는 총장의 호를 따서 네. 도서관 이름을 지었고 이화여대 헬렌관은 이제 네. 초대 총장이었던 김활란,
1: 네. 네.
0: 세례명이 헬렌이었거든요.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동덕여대의 춘강학술정보관이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춘강 조동식이라는 인물의 이제 호를 따서 지은 도서관이고

0: 성신여대 이제 운정관 그리고 진명여자고등학교 요석관 이런 사례들이 학교의 설립자나 총장을 기념해서 도서관의 이름으로 사용한 사례인데 종로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설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친일파 흉상을 도서관 입구에 이제 세워놓고 있는데
1: 네.
0: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흉상을 이제는 철거를 좀 하거나
1: 네.
0: 또는 최소한 그 흉상에 그분이 경성도서관 설립에 기여했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1: 네.
0: 그분의 이후에 보였던 친일의 행적까지 같이 명시를 하는 게
1: 네.
0: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우리 작가님을 뵈면서 우리 작가님이 해주시는 일이 AI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0: 네.
1: 추론해가면서
0: 네.
1: 이렇게 쭉 다시 얘기를 해주잖아요.
0: 네.
1: 그것처럼 우리 작가님이 여기저기 있는 지금 도서관 관련 정보를 모아서 그 중간중간을 메워가면서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0: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1: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지현의 대금 연주 흐르는 구름처럼.

0: 전지현의 대금 연주 흐르는 구름처럼 들으셨습니다. 이거 작가님 괜찮지 않으세요? 도서관 좋아하시는 분께 대금 연주 잘 어울리지 않나요?
1: 너무 어울립니다.
0: 네. 지금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을 쓰신 백창민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2부 혁명과 민주화 투쟁의 무대 가운데 우현서루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야기 중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대구에 세워진 우현서루는 1904년 경주 이씨 집안 금남 이동진이 설립하고 그의 아들인 소남 이이루가 운영한 도서관이다. 일제의 국권 강탈 과정에서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도서관 건립 시도는 흥미롭다. 남평문 씨 집안은 인수문고라는 문중문고를 만들어 가문 차원의 인재 양성에 힘을 썼다. 인수문고 역시 만권당으로 불릴 만큼 장서량이 많았다. 같은 만권당이지만 남평문 씨 인수문고와 달리 우현서루는 이용 대상을 경주 이씨 문중에 한정하지 않았다. 대구와 영남은 물론 전국의 인재에게 열린 공간이었다. 학교조차 드물었던 시절 도서관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자는 시도 자체가 근대적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일제에 의해 강제 폐쇄된 만권당 우현서루는 어디에 있었을까? 대구부 팔운정 101-11번지 지금의 IM뱅크 북성로 지점 일대에 우현서루가 있었다. 우현서루는 700여 평 규모였다. 지금의 IM뱅크 북성로 지점은 우현서루의 남동쪽 일부분에 해당한다. IM뱅크 북성로 지점은 독특한 외관을 지니고 있다. 은행 건물 외벽에 우현서루, 이이루 모습과 함께 민족 계몽과 지성, 자주독립과 우국의 현장, 우현서루 예터라는 글을 새겨놓았다. 도서관 예터에 세운 건물이 과거에 존재했던 도서관을 기념하는 공간은 이곳이 유일하다.
1: 네, 우현서루가 강제로 문을 닫게 됐지만 가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전국의 인재를 키워내는데 노력을 했다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네. 당시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0: 네, 그 우현서루가 문을 열었던 1904년은 네. 사실 대한제국이 일제에게 국권을 잃어가는 시기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교육과 인재를 양성을 해서 국권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애국계몽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기도 했고요. 우현서루는 그런 흐름 속에 대구에서 탄생한 교육기관 겸 학교 겸 도서관이죠.
1: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진 건물이 옛 도서관을 기념하는 유일한 공간이다. 이런 문장이 이제 낭독 끝부분에 나오는데 네. 의미 있는 도서관의 흔적들이 다 사라진 건가요?
0: 많이 사라졌고요.
1: 네.
0: 우현서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 총독부 도서관으로 지었던 소공동 국립중앙도서관 건물도 지금 사라졌고
1: 네.
0: 그리고 대학로에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세웠던 서울대 중앙도서관의 옛 건물도 사라졌고요.
1: 네.
0: 지금은 표석 정도만 남아있고 아무런 흔적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좀 해당 도서관의 중요성이나 역사적 의미가 사실은 있는데
1: 네.
0: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직하고 보존할 생각을 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0: 막 다른 질문하고 싶은데 일단 연결되는 질문으로
1: 네네.
0: 그 근현대 민주화 투쟁의 한복판에 있던 도서관 중에 사라졌지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곳이 더 있나요?
1: 지금 말씀드린 도서관들이 사실은 조금 대표적이고,
0: 네네.
1: 그리고 사실 여러 도서관들, 여러

0: 대구 같은 경우도 1923년에 대구 불입도서관 건물이 독립건물로 세워졌는데 안타깝게도 1993년 정도에 대구시청 앞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사라졌거든요. 그 건물이 만약에 지금 남아 있었다면은 100년 넘는 공공도서관 건물로 굉장히 큰 가치를 인정을 받았을 텐데,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건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도서관이 투쟁의 시작점이 됐었다는 것도 사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지식이 필요했으니까. 네, 그리고 지식인들이 투쟁을 좀 이끌어주는 역할도 하셨을 것 같고. 왜 그랬다고 우리 작가님은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잖아요. 접근성과 개방성이 가장 큰 특징인데, 특히나 이제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군사정부 시절에 뭐 경찰이라든지 정보기관은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가장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1: 그렇죠.
0: 도서관이었잖아요. 이런 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접근성과 개방성이 도서관을 투쟁의 현장으로, 그리고 이제 역사의 무대로 만들게 됐습니다.
1: 근데요, 작가님, 이렇게 사실은 도서관이라는 곳이 많은 책을 이렇게 열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와서 볼수 있게 열어주고, 우리가 거기서 정말 다양한 책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독서실화 됐잖아요. 아까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냥 칸막이가 있는 공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도서관은 이제는 일상 공간으로 남아 있고요. 어떤 곳들은 역사적 사건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좀 역사의 현장이었던 그 공간이라는 점이 잊히는 듯해서 안타까울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중한 기억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기록으로, 책으로, 쓰게 됐습니다.
1: 그리고 또 하나, 도서관이라는 곳이 이제 예전에는 정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종이책이 주는 냄새. 먼저 아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서가에 들어갈 때, 아, 맞아. 이게 도서관이지 하는 느낌과 그리고 종이가 그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에게 주는 어떤 느낌, 뭐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 도서관이었다면 사실 앞으로는 많이 디지털 도서관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많은 친구들이 찾아가는 자료가 종이 자료보다는 뭐 예전에는 오래된 신문도 우리가 뒤적이면서 자료를 찾고 또 신문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다 디지털화 되어 있고 많은 친구들이 디지털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가기도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작가님이 좋아하는 도서관이라는 어떤 공간에 맞나요? 아니면 달라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0: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하이브리드 도서관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책 같은 아날로그 장서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같은 디지털 장서가 공존하는 곳을 이제 하이브리드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도서관이란 공간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지만 그 시대마다 계속 변신을 또 해오기도 했잖아요. 그게 우리 시대의 도서관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하고는 있습니다.
1: 그 시민들은 어떤 얘기에 반응이 제일 뜨거운가요?
0: 가장 좀 놀라시는 도서관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의 정독도서관이 굉장히 많은 추억을 가지고 계시고 부지 면적으로 가장 넓은 도서관이 정독도서관인데, 정독도서관이 정독하다 할때그 독서법으로 이름 지은 도서관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정자를 떼서 지은 도서관이라는 사실에 놀란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공부방이나 책을 빌리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생각을 해 오셨을 텐데, 도서관이 우리 역사의

0: 굉장히 중요한 무대이기도 했다라는 점에 신기해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1: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진짜 신기합니다. 우리 작가님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도서관은 어디예요?
0: 책에 썼던 30개 도서관이 사실 다 기억에 남지만 딱
1: 네.
0: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은 중명전을 꼽고 싶고요. 예, 지금도 이제 덕수궁 뒤편에 황실도서관이었던 중명전이 남아있는데, 중명전에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면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기고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도서관이 사실 세계사적으로도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정조시대에 규장각이라는 도서관을 통해서 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종시대에 접어들어서 중명전이라는 도서관에서 망했기 때문에 조선은 도서관으로 흥했다가 도서관에서 망한 나라로 사실 정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명전이 기억에 남는 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왜냐면 우리가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책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도서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랬더라면은 조금 운명이 달라졌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네요.
0: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그 중명전이라고 하는 공간은 지금의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국가도서관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꽤 높은데,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을 하면서 그 기회를 잃고 말았죠.
1: 그 역사의 현장에서 도서관은 무엇인가라는 문장을 화두로 지니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몰랐던 문장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답을 얻으셨어요? 화두에 대한 답을?
0: 사실 오늘날 이제 우리 도서관, 한국의 도서관이 한 해에 연간 이제 2억 7천만 명 정도 방문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문화 시설이거든요.
1: 제가
0: 그래서
1: 볼때 약간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보다 어르신이 더 많이 방문하시는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그래서 요즘에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라이프러리라고 일상 공간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동시에 우리 도서관이 지닌 굉장히 특별한 점이 뭐냐면, 다른 나라 도서관은 역사책을 소장하는 장소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역사책을 소장한 장소인 동시에 역사를 바꾼 무대이기도 하다. 예, 그 점이 우리 도서관이 지닌 가장 차별적인 스토리, 특성,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1: 너무
0: 해봅니다.
1: 좋네요. 왜냐하면 그냥 역사에 관한 많은 지식을 소장하고 있으면 박제되는 거잖아요. 그 공간
0: 맞습니다.
1: 안에 박물관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라이프가 라이브, 살아있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어떤 활동을 막 하고 있는 생명체 같은 공간이라고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또 넌지시 얘기해 주시는 거네요. 작가님 다음 책 얘기 좀 해주세요. 더 궁금해졌어요.
0: 그러니까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이 우리 역사의 무대가 됐던 주요 도서관들의 이야기라면, 다음 책은 이제 가제로 책과 도서관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무대로 역사에 맞섰던 인물들이 있거든요.
1: 공간보다는 이제 좀더 인물에
0: 맞습니다.
1: 중심을
0: 사람
1: 두고.
0: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도서관을 무대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도서관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맞이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천의 재물포 고등학교 도서관처럼 인천 시민들이 인천의 등대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도서관들의 숨은 인물 이야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훌륭하신 분들의 서가는, 자택에 마련된 서가는 거의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그런 분들도 꽤 계셨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하지만 도서관은 사실 어찌 보면 시민

0: 시민들이 공유하는 시민의 서재 같은 공간이죠.
1: 근데 이제
0: 네.
1: 두 번째 책의 제목이 그 도서관에 미친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작가님 같은 분인 건가요?
0: 책과 도서관에 예, 그
1: 우리 작가님은
0: 네, 생을 걸었던
1: 네, 글을
0: 예.
1: 도서관에서 쓰시나요? 어디서 쓰시나요?
0: 도서관에서 자료는 많이 찾고요.
1: 네.
0: 예, 때로는 이제 그 도서관에 쓸 때도 있는데
1: 네.
0: 집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하지만 사실 제가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도 그렇고 그 다음 책도 그렇고 가능하면 도서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 네.
0: 도서관에 있는 장서만으로 한번 써보자라는 시도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대한 도서관의 책을 가지고 도서관 이야기를 계속 써가고 있습니다.
1: 끝으로 짧게 책 읽는 분들이 딱한 가지 이거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게 있으시다면?
0: 네, 그한 사회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알고 싶으면 시장에 가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도서관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한해 평균 장서 구입 비용이 연간 8,9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로 계산을 하면은 평균 75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도서관 장서 구입 예산이 부족한 나라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말도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시민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더 나은 도서관을 만든다는 점을 꼭 잊지 않고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을 쓰신 백창민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최인영의 도화 널 그리며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이들의 경제 교육을 위해 일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레몬트리의 이민희 대표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이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정리하지 못한 서랍, 읽다 만 책, 한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나 정리가 안 된 스마트폰 사진첩까지. 누구에게나 마음 한구석에 미뤄둔 일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죠. 바쁘게 달리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이 문득 떠오르는 시간인데요. 지나간 날들의 미진한 것들은 그저 미진한 대로 잠시 놓아둬도 좋은 날이에요. 진작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일이라는 마음의 숙제보다는요, 아직 내 삶에 남아있는 일상이라고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조급해하기보다는 남겨둔 시간들을 하나씩 음미하면서 느긋하게 채워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이창선의 대금 연주로 바람은 언제나 둘 첫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창선의 대금 연주로 바람은 언제나 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주말이라서 마음 한편에 남겨두었던 일상의 조각들을 가만히 꺼내보면서 출발해봤는데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는 늘 뭔가를 정리하고 해치워야 한다는 강박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말이 되면 그냥 쉬질 못하죠. 평일에 밀린 잠도 자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밀린 대소사까지 챙기느라고 사실은 쉬는 시간보다는 뭔가를 하고 있는 때가 많아요. 마음이 더 바빠지는 때입니다. 쉬려고 맞이한 주말인데요. 도리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적어내리면서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하지만요, 가끔은 그 밀린 일들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주말을 잘 보내는 좋은 방법은 아닐까요? 조금 열어둔 서랍도, 읽다만 책갈피도, 결국은 내가 조만간 다시 기분 좋게 마주할 내 일상이니까요. 완벽하게 뭔가를 끝내겠다는 그런 부담감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시계 방향으로 쉼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바쁜 리듬에서 잠시 잠깐 벗어나서 오직 나만을 위해 흘러가는 느긋한 주말의 속도를 마음껏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곡 들으면서 이 주말의 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림, 이자람의 노래와 연주로 제 3회 시간 전해드려요.

그림 이자람의 노래와 연주로 제3의 시간 감상하고 오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매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좋은 글, 편안한 음악으로 여러분의 2시간 가득 채워드릴게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임진아의 진아의 희망곡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1980년대에서 90년대 한국 가요를 들으면서 유년을 기억하고 오늘을 기록한 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시간. 오늘은 소리꾼 김용우 10년지기 만나보겠습니다. 강준일 작곡의 엇소리 준비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삶의 소리를 엇모리를 소재로 해서 녹여낸 곡이에요. 조금 튀는 것 같기도 하면서 끈끈한 듯한 삶, 그것을 엇모리에 녹여냈죠. 소란스럽기도, 푸근하기도 한 정겨운 추억과 서로의 정을 느껴보고 다시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라가는 삶을 그린 곡, 긴 호흡으로 전해드릴게요. 조혜령의 해금, 최인영의 가야금 연주로 엇소리 전해드립니다.

어쏘리 전해드렸어요. 조혜령의 해금, 최인영의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홍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어요. 모레의 해금 병창으로 세상 만사 만나보시죠.

쉼, 그리고 한옥 찾지. 노래와 노랫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 정적과 웃음 사이, 과거와 현재 사이, 그리고 나와 나 사이를 둥글게 잇는다. 노래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힘으로만 그들을 엮는다. 노래가 지나간 자리에는 얇은 엽서 한 장을 닮은 기운이 그렇게 남는다. 노래 일지를 쓰면서부터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곳에 나의 글을 선보였다. 노래 일지는 쓰는 행위가 아닌 나를 읽는 일에 가까웠다. 감상의 영역인 음악 위에 나라는 사람의 레이어를 겹치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나를 다시 보는 용기가, 나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나랑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노래가 담고 있는 이야기만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내 이야기로 입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노래를 따라서라면 나의 어떤 이야기도 노래처럼 멜로디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난 시절의 슬픔을 알아채는 건 희망찬 일이었다. 그 희망은 오늘의 그것도 멀리서 볼 나를 그려보게 했다. 누군가의 희망은 다른 누군가의 희망도 될 수 있다. 분명한 이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리가 생겨난다. 나는 진아라는 나의 이름을 공란처럼 앞에 둔 이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든다. 부디 진아의 희망곡을 통해 노래 하나로 나를 바라보는 조그만 순간을 하루에 수놓기를. 희망곡처럼 희망 그림, 희망 시, 희망 글, 희망 산, 희망 여행, 희망 카페. 나를 살리는 것 앞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 써보기를 바란다.

이런 게 창작이 아닐까? 무심하게 그려진 착상은 곧 영감이고 이 영감을 창작으로 비약하게끔 하는 건 파리 이야기의 파리가 되었다가 파리부터 없애보며 나의 도화지를 펼치는 일 아닐까? 얼마든지 주고 또 받으며 같은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나의 자리로 돌아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을 시작하는 것. 잘 아는 단어를 나에게 낯설게 대입해보는 무구함을 갖춘 마음 말이다. 당연하게만 느껴지는 나와 나의 하루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란 좀처럼 어렵지만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창작은 나를

주스 프로젝트의 연주로 깨어남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임진아의 진아의 희망곡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삽화가이기도 한 임진아 작가는 일상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순간들을 기록하고 그려왔죠. 오늘 글을 들으면서 노래 위에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겹쳐보며 스스로를 읽어내려갔다. 이 대목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흘러나오는 음악을 그저 무심히 듣고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내 마음을 건드리는 노랫말 한 줄에 지나간 기억을 소환해보기도 하고요. 나도 몰랐던 내 안의 슬픔이나 희망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렇게 음악을 통해서 나를 궁금해하고 또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멋진 창작 활동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하루는요, 이 작가의 말처럼 나를 살아가게 하는 평범한 것들 앞에 희망이라는 이 다정한 단어 하나를 슬쩍 붙여보면 어떨까요? 나와 마주한 사람 이름 앞에 희망을 붙여보고요. 늘 걷던 산책길에 희망을 보태면서 하루를 조금 더 특별한 시선으로 수놓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사소한 변화만으로도요. 오늘이라는 도화지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멋진 작품으로 채워질지도 모릅니다. 임진아의 진아의 희망곡과 함께했고요. 김예슬 어린이 외 여러분의 노래로 꿈배를 띄우자 전해드립니다.

김예슬 어린이 왜 여러분의 노래로 꿈배를 띄우자 전해드렸어요. 노랫말이 참 희망적이에요. 달이 뜬다, 해가 뜬다,

새 아침을 실으러 가자. 다 함께 힘을 합쳐 어기여차 어기여차 즐겁게 노래하며 어기여차 어기여차 꿈 찾아 희망 찾아 어기여차 어기여차 온 세상을 밝혀줄 빛과 희망을 실으러 가자. 희망 가득한 창작 동요 전해드렸어요. 이어서 아리의 연주로 희망을 가지다 전해드립니다.

아리의 연주로 희망을 가지다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은 메아리랑 전해드릴 텐데요. 더 메아리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아주 재미있게 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어떻게 준비들 되셨소?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로 한번 재미나게 놀아 보는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김단비의 해금 연주로 풀이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토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준비돼 있죠.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 오늘은 소리꾼 김용우 10년지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마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으신 후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박은하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현대 휘몰이 만나보시죠.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은 소리꾼 김용우 10년지기 음반 만나볼게요. 잊혀가는 전통의 소리 재료를 자신만의 그릇 위에 새로운 담음새로 선보여온 독보적인 소리꾼이죠. 바로 김용우의 음악 세계 만나볼 텐데요. 1996년 첫 음반인 1집 지게소리를 시작으로 국내외 공연을 통해 왕성하게 활동해온 그가 내년이면 벌써 데뷔 30주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은 지난 2006년에 발매됐던 김용우 데뷔 10주년 기념 앨범 10년지기예요.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친구라는 뜻의 제목처럼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곡들을 정성스러운 밥상처럼 한 상 차려내 놓은 음반인데요. 총 15곡의 수록곡 중에 오늘은 7곡을 차례로 음미해보려고 합니다. 이 음반의 첫 문을 여는 노래는 단아한 피아노 선율로 시작되는 제주민요 너영나영이에요. 제주도 방언으로 너하고 나하고라는 다정한 뜻을 지닌 전래민요인데요. 본래 제주도 자생민요 중에서는 유일하게 밝고 흥겨운 세 박자의 세마치 장단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유흥요입니다. 김용우의 목소리로 만나는 너영나영은 피아노와 베이스, 드럼에 현대적인 서양 악기 편성 위로 해금과 소금의 단아한 전통 성음이 어우러져서 한층 더 세련된 감각을 자랑하죠. 첫 곡으로 너영 나영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평범하고 친숙한 미녀지만 김용우 특유의 감성과 음색이 더해져서 한층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너영 나영이었어요. 이어서 만나볼 두 번째 곡은 소리꾼 김용우라는 이름을 세상에 처음 알린 그의 음악적 출발점이자 1996년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지게소리입니다. 김용우가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한 자료와 진도의 향토민요 명창인 조공예 선생에게 사사한 소리를 바탕으로 빚어낸 아주 뜻깊은 곡인데요. 10주년 음반에서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서정적인 편성을 더해서 전통 향토민요의 애환을 한층 더 깊고

현대적인 재즈 스타일로 부활시켰어요.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라는 우리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이 노랫말을 가만히 음미하면서 김용우의 청아한 소리로 들어보시죠. 지게소리 만나봅니다.

김용우의 지게소리 전해드렸는데요.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라는 이 노랫말이 새삼스럽게 애잔하네요. 듣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지게소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액을 물리치는 힘찬 소리 만나봅니다. 세 번째 곡은 바로 액맥이 타령인데요. 말 그대로 부정한 기운과 온갖 나쁜 액을 막아내고 나라와 가정에 무탈한 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부르는 전통 액풀이 소리죠. 동서, 남북, 중앙을 관장하는 오방제 장군들에게 한 해 평안을 기원하는 전반부의 잦은 굿거리 구성부터 12달의 모든 액을 다 막아내며 만복을 빌어주는 후반부의 잦은 몰이 구성까지 이어집니다. 김용우가 직접 구성한 든든한 타악 연주와 판소리 모임 소리랑의 풍성한 뒷소리가 더해져서 전통의 멋과 현대적 활력이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곡이죠. 액맥이 타령 들어보시죠.

김용우의 소리로 앵매기 타령 전해드렸어요. 이어서 들어볼 네 번째 곡은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신아외기 소리입니다. 여기서 아외기 소리란 옛날 제주도 지방에서 밭을 맬 때 힘들고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 부르던 토속 노동요인데요. 여기에 새로울 신자를 붙여서 레게 비트의 경쾌한 옷으로 완전히 새롭게 갈아입힌 곡이에요. 피아노와 베이스, 드럼이 빚어내는 이국적인 레게 리듬 위에 코러스 팀, 노니나의 목소리가 얹어지면서 전통 민요가 얼마나 쾌활하고 힙하게 변신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매력적인 곡입니다. 신아외기 소리 전해드리죠.

김용우의 신아외기 소리 전해드렸습니다. 경쾌한 레게 스타일의 신아외기 소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토속 민요 두 곡을 연달아 감상해 볼 텐데요. 먼저 들으실 천안도 삼거리는 충청도 민요의 뿌리를 둔 경기 민요로 흔히 흥타령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과거 삼남대로의 분기점이었던 천안 삼거리를 배경으로 삼아서 굿거리 장단의 흥겨운 가락 속에 역설적으로 인생의 허무함과 청춘의 탄식을 담아낸 노래입니다. 이 음반에서는 작곡가 신동일의 편곡으로 현악 사중주의 고전적인 클래식 질감에 피리의 우아한 전통 성음이 겹쳐져 묘한 울림을 주죠. 그리고 뒤이어 들으실 군밤타령은 자진모리 장단의 대표적인 신민요인데요. 원래 군밤 장수들이 엄동설 안에 군밤을 팔면서 부르던 소리에서 유래했어요. 가사 중에 친구들아 말 들어라, 저기 저 얼굴이 아가씨 생긋, 얼굴이 방긋, 이런 구절도 참 정겹죠. 오늘 들으실 버전은 이 가슴 뛰는 민요를 악기 없이 오롯이 목소리만으로 채우는 아카펠라 그룹 더 솔리스트와 협연해서 극대화된 경쾌함을 선사합니다. 천안도 삼거리, 이어서 군밤타령까지 듣고 오시죠.

타령까지 듣고 왔는데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까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이어서 개가 짖네, 개가 짖네, 눈치 없이도 얼싸 함부로 짖누나 같은 재미있는 사설까지 아카펠라로 만나본 군밤 타령 듣고 오셨어요. 다음

는 아카펠라 구성의 곡인데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어서 친숙한 우리 민요, 바로 개타령입니다. 옛날에는 두 명의 소리꾼이 장단과 장단 사이에 오냐, 어디서 같은 추임새를 대화식으로 주고받으면서 부르던 노래였는데요. 오늘 들으실 버전은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아카펠라 그룹 더 솔리스트의 풍성한 하모니가 더해져서 색다른 매력을 전해줍니다. 가랑잎만 달싹해도 짖는 검둥개와 삽살개에게 우리 님이 오시거든 제발 짖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해학 가득한 노랫말 음미하면서 감상해 보시죠. 개타령 전해드려요.

목소리 하모니로 만나본 경쾌한 개타령, 김용우의 소리로 들어봤어요. 그러고 보면 이 음반이 나온 2000년대 중반에는 우리 국악계에도 아카펠라 바람이 참 신선하게 불었었네요. 오늘 한 장의 음반, 마지막을 장식할 곡은 방금 느끼신 아카펠라의 흥겨움에 이어서 그 당시에 또 다른 시대적 유행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인 곡입니다. 테크노 DJ 파트가 과감하게 등장하는 만드레 사냐인데요. 테크노라는 단어 자체를 참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원래 3집 음반 모계비에 수록됐던 이 곡은 테크노 DJ 조원희의 과감한 믹싱과 편곡이 더해진 민요입니다. 곡 제목인 만드레 사냐가 살짝 생소하실 텐데요. 여기서 만드레는 벼를 심은 논에 마지막으로 하는 김매기를 뜻합니다. 즉, 가장 늦은 시기에 마지막 김을 맬 때 부르던 전통 논매기 소리죠. 가사는 부부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감아, 영감아, 무정한 영감아, 메뚜기 뒷다리에 치어 죽은 영감아. 이렇게 짐짓 능청스럽고 해학 가득한 가사를 쏟아내면서 전통 민요를 가장 현대적이고 강렬한 비트 위에 얹어낸 실험정신의 절정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2006년 당시의 음악적 유행과 소리꾼 김용우의 거침없는 도전 정신을 이 곡을 통해서 느껴보시죠. 만들의 사냐 전해드립니다.

김용우의 만드레 사냐 듣고 오셨어요. 테크노와 아카펠라, 레게와 재즈라는 현대적인 옷을 입혀서 새롭게 살려낸 멋이 돋보이는 소리꾼 김용우의 베스트 음반, 10년지기 수록곡들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가 자칫 지루하게만 여길 수 있는 옛 민요의 노랫말과 가락에 시대의 유행과 세련된 감각을 절묘하게 버무려낸 그의 남다른 노력이 느껴지는데요. 박제된 어제의 음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살아 숨쉴 수 있음을

소리꾼 김용우만의 빛깔로 여실히 증명해 보인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내일 일요일 이 시간에는 이 음반의 후반부에 실린 깊은 서정과 북한의 임진강을 거쳐 통일을 노래하는 비무장지대까지 더 묵직하고 아름다운 소리들을 들고 찾아올게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소리꾼 김용우 10년지기 만나봤고요. 내일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풀잎은 풀잎대로 초록을 다하고 꽃은 꽃대로 붉음을 다하는 7월의 한낮. 나태주 시인의 시 7월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자연 속 생명들이 저마다의 빛깔을 진하게 뿜어내는 때인데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색을 채워가는 자연처럼 우리 삶도 저마다의 멋과 가치가 있습니다. 풀잎은 초록 자체로 눈부시고 꽃은 그 붉음으로 이미 충분하니까요. 조금 늦더라도 조급해할 필요는 없겠죠? 남은 시간도 나다운 모습으로 활기차고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제자들을 가리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의 황일희입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됐지만 예전 장마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장마는 꺼리기 마련이죠. 습하고 축축하고 기분까지 처지기 때문인데요. 보통 장마는 7월 말쯤 끝나는데 최근에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지난해 장마가 비교적 짧았지만 지난 2020년에는 무려 54일이나 이어진 적도 있었는데요.

있었어요. 그래서 장마가 늦게 시작됐다고 늦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기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올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도 우리 기분만큼은 언제나 맑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표의 레인 듣고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이정표의 레인 듣고 왔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에 흥미로운 국악실험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최근 재개봉한 비포 선라이즈를 포함해서 비포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저 사람 참 부럽다라고 느끼는 사람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러우세요? 저는 웃긴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요. 재밌다는 것을 표현하고 즐기려면 아마도 또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생의 유연함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유쾌하고 재치있게 웃음을 주는 사람에게 끌리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제 마음이 스르륵 그냥 쓱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웃으면 장사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똑똑하게 잘 웃긴 사람, 그런 사람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요. 요즘 가장 부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가운데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 알, 출출할 때도 한 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밤어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이춘희 이한철의 매화타령 듣겠습니다.

이춘희 이한철의 매화 타령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요즘 가장 부러운 사람 누구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9193님께서 중고거래 나가서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 정말 부러워요. 저는 깎아달란 말 절대 말 못하거든요. 해주셨어요. 아 진짜 저도 그런데요. 그게 또 잘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능청스럽게 잘하는지 그게 막 애교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면 갑자기 웃음도 지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실실거리면서 깎아주세요 하는 그 능청함. 아 저도 부럽네요. 제가 잘할 것 같지만 의외로 깎는 거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런 능력 정말 참 부러워요. 5960님께서 안녕하세요 에리님, 제 인상이 워낙 소심하고 소극적이다 보니 늘 밝은 성격을 가진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서비스직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볼륨업하고 2시간 함께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이런 서비스직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또 밝은 성격, 긍정적인 성격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일하다가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 같은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넘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타고난 성격도 계시겠지만 그런 마음가짐도 사실 오래오래 만들어진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하다 보면 밝아지지 않을까. 197 하나님께서도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데요. 요즘 같을 때 차창 너머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유치원 아이들이 부러워요. 정말요? 티 없이 밝은 아이들 보면 타임머신 있다면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픈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저도 매일매일 어린이집 가서 등원 하원 시키는데 가면요 정말 깨르르 깨르륵 하는 그 웃음이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티 없이 밝은 아이들 보면요 기분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마음 때문에 타임머신까지 타고 가고 싶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960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은요 성함과 주소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이승민, 김수인의 리버 듣고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0: 전통의 소리를 해체해 AI와 함께 현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실험 함께 해볼 분 나오셨습니다.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1: 안녕하십니까. 나랩의 김현무입니다.
0: 와, 대표님 우리 지난주에 그 태평소 새소리로 네. 고군분투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네.

0: 자, 우리 샘플링 기능까지 동원을 해서 프롬프트를 짰는데 네. 하필 거기서 방송이 딱 끝났잖아요.
1: 그렇죠.
0: 자, 일주일 동안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1: 네, 일주일 동안 샘플링 실험을 계속 해봤고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노에서도 새로운 기능이 있다고 제가 네네. 또 들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우선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10번째 방송을 했고 오늘이 11번째 방송인데 수많은 실험 과정을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방송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시행착오한 모습만 이렇게 보여드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우리는 뭐 실험 방송이니까요. 네. 시행착오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사실 그 과정 자체가 또 우리의 또 방송의 묘미니까요.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매번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대표님을 보니까요. 가끔 네. 또 짠할 때도 있고 그만두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를 살짝 환기시켜 볼 겸 네.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집요했던 소리 찾기 실험에서 잠시 좀 방향을 전환해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완성도 높은 전통 송악곡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결과물들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마음 편히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친숙한 전통 성악곡이라면은 제가 아는
1: 맞습니다. 바로 판소리인데요. 네. 판소리 뭐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이 다섯 마당 안에서도 이 극적인 음악을 우리 눈대목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눈대목들이 가진 이야기와 분위기를 수노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새로운 장르 곡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0: 전 진짜 판소리가 언제나 나오나 항상 기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왔군요. 네. 이게 소리꾼의 제 입장에서만 봐도 또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데 이게 판소리라는 거는 사실 이 가슴을 건드리는 우리의 또 그쵸. 한이라고 네. 표현하잖아요. 그런 네. 면에서 자, 인공지능이 얼만큼 우리의 이 소리를 구현해냈을지도 궁금한데 네. 또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장르와 만났을 때 또 시너지가 폭발할 것 같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서양의 인공지능이 우리의 이 판소리 짙은 감성과 극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낼지 저도 기대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든든한 저의 친구 재미나이를 호출을 했습니다.
0: 재미나이와 또 긴밀하게 대화를 하셨군요.
1: 네.
0: 자, 이번엔 어떤 인물을 주셨을까요?
1: 네, 재미나이에게 판소리 다섯 마당에서 가장 매력적인 다섯 개의 눈대목을 직접 선정을 하고 그 대목 서사나 분위기와 가장 어울릴 수 있는 크로스오버 장르를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안을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추출한 결과물들을 오늘 차례대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직접 이 판소리 눈대목을 분석하고 네. 또 맞춤형 현대 음악 장르까지 매칭을 해준 거군요.
1: 네.
0: 와, 어떻게 기발한 장르의 옷을 입혔을지 궁금한데 자, 첫 번째 마당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1: 네, 첫 번째 마당은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흥보가로 정했습니다.
0: 네.
1: 실험에 앞서서 재미나이에게 흥보가의 핵심 사설을 믿을 만한 출처에서 골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0: 네.
1: 신재호 선생의 판소리 사설집부터 무형문화재 명창들의 체록본 그리고 국립국악원 자료집까지 교차 검증을 해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수노에서 이 노래의 발음이 뭉개 지지 않도록 리듬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박봉술 명창, 박록주 명창 같은 대가들의 창본에서 네네. 가장 특징적이고 입에 착 달라붙는 구절들만 쏙쏙 뽑아서 가사로 압축을 해주었습니다.
0: 사실 어떻게 보면 판소리가 사라진 사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0: 그런 국악 문헌 고증까지 또 우리 철저하게 인공지능이 네. 조사를 했어요.
1: 네.
0: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저도
1: 맞습니다.
0: 그 사설에 또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철저한 준비를 거쳐 탄생한 흥보가의 첫 번째 대목은 어떤 대목일까요?
1: 네, 바로 흥보 부부의 처절한 배고픔과 절망이 담긴 가난타령인데요. 재미나이가 이 가난타령에 어울릴 장르로 매칭한 게 델타 블루스 장르였습니다.
0: 그러니까 블루스는 아는데 델타 네. 블루스 하니까 또 낯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블루스는 그 끈적끈적한 리듬을 알고 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가난타령 하니까 또 약간 블루스랑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 맞아요. 네. 블루스 장르가 1920년대 미국 남부의 흑인 노동자들의 지독한 가난, 절망 속에서 탄생한 연가에서 비롯된 음악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밥 한 술을 구걸하는 흥보의 애절한 배고픔을 이

0: 기타 하나에 의지한 채 거칠게 내뱉는 이 델타 블루스의 끈적한 그룹으로 풀어내면 그 한 맺힌 감정선이 잘 맞아 떨어질 거라는 재미나의 분석이었습니다.
1: 그 한과는 굉장히 잘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가난과 절망이라는 거는 만국 공통의 정서잖아요. 자, 조선시대 흥보와 1920년대 미국 블루스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대됩니다.
0: 네, 맞습니다. 사설 보면 밥 주어 더운 밥 찬밥 섞어 사발통으로 한 통만 주어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렇게 애절하게 이어지는데 이 직설적이고 절박한 가사가 슬라이드 기타 소리 위로 얹어지는 이 음악이 되겠습니다.
1: 이 한맺힌 전통 사설과 블루스의 창법이 어떻게 만났을지 궁금한데요. 인공지능이 재해석한 흥부가의 첫 번째 눈대목 가난타령과 델타 블루스의 절묘한 크로스오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0: 와, 진짜 끈적끈적했습니다. 흥부가 이렇게 여보 마누라 하면서 밥한술 달라고.
1: 그니까요.
0: 아, 정말 재밌습니다. 그냥 재밌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화로 따지면 흑인 노동자들의 옥수수밭이 갑자기 보이다가 갑자기 화면 처마 아래로 떨어지면서 느끼한 흥부 얼굴이 비친 재밌었습니다. 몰입감이 대단한데요, 일단은.
1: 그쵸.
0: 네, 자, 분위기를 바꿔서요. 두 번째 대목 어떤 장면인가요?
1: 네, 흥보가 다친 제비를 치료해주고 난 뒤에 이듬해 봄에 제비가 은혜를 갚으러 보훈표 박씨를 물고 강남에서부터 날아오는 제비 노정기인데요.
0: 네.
1: 이 곡은 짧게 이제 맛보기로 추출을 해봤는데 이 대목에서 추천받은 장르는 역동적이고 신나는 켈틱 펑크입니다.
0: 흑음박차고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1: 네.
0: 자진머리로 시작되는 이 장단의 대목인데 신나는 켈틱 펑크 좀 낯섭니다.
1: 네, 아일랜드의 경쾌한 민속 선율에 펑크 록 특유의 아주 빠르고 거친 드럼 비트가 섞여서 왁자지껄하고 신나는 분위기를 내는 장르인데요.
0: 네네.
1: 제비 노정기 사설 강남에서부터 지명을 쉴새 없이 막 품에서 날아오잖아요.
0: 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 연지 우지배요 이렇게 하면서.
1: 그니까요.
0: 랩처럼.
1: 맞아요.
0: 진짜 외국 분들이 정말 랩 같다고라고

0: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랩 같은 리듬감을 켈틱 펑크 락으로 풀어내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강남에서 날아온 제비가 거침없이 내달리는 그 속도감 그리고 쉴새 없이 몰아치는 사설의 쫀득한 운율이 펑크 리듬하고 찰떡같이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후근을 박차고 이렇게 흥분의 집 앞까지 맞아요. 단숨에 날아오는 제비의 비행을 아주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곡입니다.
0: 사설 마지막에 그 하는 그런 소리도 있는데
1: 거기까지 갔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0: 표현됐을지 참 궁금하네요. 네. 제비 노정규와 켈틱 펑크의 짜릿한 만남 두 번째 곡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0: 어우, 진짜 신나는 펑크 록 비트. 약간 컨트리한 펑크인 것 같기도
1: 그쵸?
0: 하고,
1: 네.
0: 숨 돌릴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이면에는 좀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힘내야 될것 같은 인상을 줘서,
1: 네.
0: 제비가 신나게 잘 날아가지 않을까. 재밌게
1: 네.
0: 들었습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세 번째 대목으로 바로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는 흥보가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흥보 부부가 은근보화가 가득한 이 거대한 박을 켜는 박타는 대목인데요. 재미나이가 이 대목에 추천한 장르는 놀랍게도 전자음과 강한 베이스를
0: 네.
1: 활용해서 이 공간을 꽉 채우는 신나는 댄스 음악, 일렉트로닉, 일렉트로 하우스 EDM입니다.
0: 박다는 대목에서 판소리 클럽 EDM이 나오는군요.
1: 네.
0: 오,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 흥보 부부가 박을 타다 말고 클럽 댄스 플로우로 가는 거예요?
1: 이 EDM이 강렬한 신시사이저 그리고 무거운 베이스로 공간을 꽉 채우는 전자 댄스 음악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상상이 안 갔는데 구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개가 조금 끄덕여졌습니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당겨줘서 밀어줘서 하면서 이 톱질의 반복적인 리듬을 EDM으로 이렇게 잘 녹였더라고요.
0: 아, 그뭐 실근실근실근실근 시리렁 시리렁 이런 요런 리듬이 어떻게 보면 살짝
1: 네.
0: 오, 네, 약간 상상이 될것 같기도 하고 흥겹게 톱질하는 그 구간이 EDM이랑 만나면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1: 네. 이 톱질 리듬을 EDM 음악에서 비트가 터지기 전에 긴장감을 최고로 올렸다가 빌드업 시켰다가 구간과 빵빵 이렇게 터트리는 그런 건데요. 이 템포와 음정이 쉴새 없이 치솟다가 톱질이 딱 멈추면 툭탁툭탁 쩍 하고 박이 갈라지죠.
0: 쩍 하고 갈라지는 그 순간에 비트가 그냥 쾅 터지는 건가요?
1: 네, 박이 갈라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묵직한 베이스 드랍, 일렉트로닉 비트가 화려하게 폭발하도록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0: 네.
1: 비트가 터질 때 저희가 지난번에 향피디 실험에서 찾았던 두둑의 소리까지 조금 얹어주라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봤어요.
0: 전통 노동의 톱질 소리가 EDM의 빌드업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정말 궁금해지는데. 자, 그럼 흥보 박타는 대목과 일렉트로 하우스의 만남 바로 들어볼게요.

0: 와, 시원합니다, 진짜.
1: 네.
0: 지금 날씨도 너무 어울리고 앞에 안일이처럼 약간 표요했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갑자기 궁짝궁짝 나오더니 시근시근 톱질이야 이렇게 하는데 납득이 되는데요? 이게 약간 댄스곡이긴 하지만 절실함이 막 느껴지면서 예. 네, 진짜 그 흥보의 어떤 이 막 아니 정말 그런 뭔지 그쵸, 알죠?
1: 예.
0: 한도 느껴지고 그래서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 열기를 이어갈 네. 우리 네 번째 곡 기대가 되는데 어떤 대목일까요?
1: 네, 이번에 분위기를 살짝 가볍게 또 전환을 해보겠는데요. 흥보가 부자 됐다는 소식에 배가 아파서 쫓아온 놀보가 화초장 하나를 뺏어서 이 머리에 이고 가는 장면, 화초장 대목인데요. 재미나이가 이 대목에서 추천한 장르는 브라질 삼바 그리고 미국 재즈가 만나서 탄생한 어쿠스틱 선율의 보사노바입니다.
0: 오, 보사노바요?
1: 네.
0: 화초장 하면서 보사노바.
1: 그렇죠. 저는 이게 좀 의외긴 했습니다. 네.
0: 근데 또 약간 그 살랑살랑 하는 게 네. 화초장 화초장 아니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1: 네. 그렇죠. 브라질의 네. 이 삼바 리듬에 미국의 재즈가 결합이 돼가지고 부드럽고 약간 어쿠스틱하고 나른한 이 여유 있는 분위기를 이제 자아내는데요. 사설 보면 놀보가 화초장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0: 맞아요.
1: 계속 중얼중얼 하다가 도랑을 훌쩍 건너뛰다가 이름을 잊어먹어 버리잖아요.
0: 맞아요. 네. 여기 사설 되게 재밌잖아요.
1: 네.
0: 초장 조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구들장 된장 아니다. 계속 이렇게 장으로 라임을 맞춰가면서 요거 진짜 이것도 약간 힙합이잖아요.
1: 어허.
0: 근데 요렇게 살랑살랑하는 보사노바로 네. 바꿨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귀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보사노바 특유의 가볍고 통통 튀는 그런 리듬 만났을 때 살짝 또 코믹한 효과가 또 극대화된다고 이 친구가 또 말을 하더라고요.
0: 어떻게 보면 무겁고 진지한

0: 장르보다는 이런 산뜻한 리듬 위에 얹히니까요. 그런 약간 땀 흘리면서 허둥지둥하는 놀버 모습이 그려지는데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오, 맞아요. 네. 그리고 주선율로 부드러운 클라리넷 연주까지 더해서 이 놀보의 발걸음을 그리고 당황한 표정들을 좀 재미있게 묘사를 해봤습니다.
0: 네,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1: 네.

0: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1: 네.
0: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빨리 피드백 주세요. 아니, 진짜, 우리 피디님께서 멀리서, 놀보의 마음은 정말 이게 아닌가.
1: 그니까요.
0: 왜냐면은, 잔뜩 이 보물을 든 화초장을 지고 가는데
1: 네.
0: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1: 그쵸.
0: 그러니까,
1: 집에 가서 여러분 금은보화가 가득 나올 거니까.
0: 에, 이름이 뭐가
1: 그쵸.
0: 중요하겠어요. 아이고, 이것도 아니다. 초장 아니다. 귀엽게 하잖아요. 뭐가
1: 그니까요.
0: 중요하겠어요.
1: 맞아요.
0: 진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군요. 오늘 결과물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1: 오,
0: 좋은데요.
1: 다행입니다.
0: 네,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놀부가.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하신 판소리 다섯 마당 크로스오버 그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곡이
1: 네,
0: 남았습니다.
1: 맞습니다. 흥보가의 마지막을 장식할 대목은 다시 놀보의 기상천외하고 악독한 심술을 낱낱이 나야라는 놀보 심술타령인데요. 이 대목은 복잡한 기교 없이 빠르고 강렬한 일렉트릭 기타 사운드로 신나게 달리는 펑크록을 입혀봤습니다.
0: 오, 펑크록. 진짜 놀부의 심술과 이 펑크록의 반항적인 에너지가 결이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1: 그쵸. 이 사설 보면 우는 아이의 발가락 말리기, 똥
0: 맞아요.
1: 누는 놈 주저앉히기 등등등 아주 얄밉고 기막힌 행동이 쏟아지잖아요. 이
0: 네.
1: 직설적이고 거친 가사들을 펑크록의 시원한 디스토션 기타에 맞춰서 쏘아붙이듯이 부르면 이 놀보의 악동 캐릭터가
0: 맞아요.
1: 폭발적으로 살아나는 듯합니다.
0: 진짜 가사만 들어도 사설만 봐도 정말 악독하거든요.
1: 그니까요.
0: 근데 또 시원한 밴드 사운드를 만나서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것 같아요.
1: 네, 이 밴드 사운드에 한바탕 몸을 맡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새롭게 그려본 흥보가 눈대목 그 대막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놀보 심술타령과 펑크록의 강렬한 만남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0: 와, 어이! 시원한데요? 이게 약간 제3자가 놀보 심술에 대해서 낱낱이 아래에는 약간 일러 바치는 듯한 네. 느낌이 들어서 와, 정말 시원하네요. 제가 아는 그 판소리로 된 가요는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요렇게도 발전할 수 있겠구나.
1: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펑크 밴드들이 아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맞닿아 있지? 이런 네. 이렇게 샤우팅하면서 멜로디도 비슷한 것 같고 느낌이 아 펑크는 이런 곡인 이런 느낌인가 네. 싶기도 하고.
0: 진짜 판소리의 그 소울이 되게 잘 맞는다 펑크랑도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판소리 흥보가의 눈대목을 인공지능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음악 장르로 만나봤는데요. 네. 와 정말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뭐 답답한 시행착오가 없이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들었는데 진짜 약간 소리꾼인 저로서 자극이 됐습니다.
1: 아 네 이렇게 좋은 음악들을 얘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왜 그동안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안 들어줬나 좀 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정말 우리 전통 판소리가 가진 이 힘이 정말 대단하다. 이걸 순호가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런. 네. 그걸 느낀 하루였습니다.
0: 우리 승승장군님께서 이 코너 재밌어요. 블루스, EDM, 보사노바 다 잘 어울리네요. 새로운 우리 음악이 많이 만들어지고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피드백 주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귀한 피드백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오늘 맛보기로 짧게 들려드린 흥보가의 다섯 가지 대목 중 마음에 드는 눈대목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 곡 진짜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진짜 언제든 사연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후에 이 짧은 맛보기가 아니라 더 완벽한 음원으로 만들어서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대표님,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은 최고의 원픽 우리 기다리고 있을 거죠?
1: 네.
0: 오늘도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1: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노래와 말 몸짓을 섞어 이야기하는 우리의 전통 예술 공연입니다. 공연 예술입니다. 그렇다면 판소리 공연에서 소리꾼 옆에서 북을 치면서 장단을 맞추고 추임새를 넣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까요? 1번 고수, 2번 하수. 정답을 아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맞힌 네. 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0: 유명한 말이 있죠. 1고수 2명창이라고.
1: 그렇죠.
0: 정답은 1번 고수 2번 하수일까요? 아시는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은 최고의 원픽 대목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통과 인공지능의 유쾌하고 치열한 소리 실험실 오디오랩 중흥시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현무 대표님 오늘도 흥미로운 음악과 이야기 듬뿍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대표님 보내드리면서요. 아주 재밌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듣겠습니다.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듣고 왔습니다. 퀴즈 정답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7288님께서도 당연히 고수가 있어야 소리가 살아납니다 해주셨고 2928님께서도 1번 고수 우리 음악 너무 좋아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볼륨업 하고 듣고 있어요. 저만 듣기 아까워서요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89님께서도 1번 고수 맞춰주셨고 옆에서 저도 추임새 잘 넣을 수 있어요. 얼쑤 절쑤 신난다 해주셨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도 아까 코너 재밌다고 보내주셨고 2096님께서도 답 고수 저도 추임새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신명나게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고 888님께서도 정답 1번 고수 우리 모두가 삶의 고수가 되어야죠 해주셨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7288님께서 88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은요. 성함과 주소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샵 0302입니다. 황일이 주말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해파리의 소무 독경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최근 재개봉한 비포 선라이즈를 포함해서 비포 시리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2부 한충훈의 여러분의 연주로 새들 날아오르다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3272님께서요. 주말에 듣고 있으니 상큼하고 기분 좋아지는 목소리에 또 손이 슬며시 좌판을 두드리고 있네요. 많이 바쁜데 해주셨습니다. 바쁜 날에도요.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요. 예쁘다고 많이 칭찬해 주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6분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요. 장마 얘기했잖아요. 지난달 정말 우리나라 여름 같지 않게 선선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달 물론 낮 동안은 덥긴 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했습니다.

선선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름이면 살만하다 싶었는데요. 아직 장마가 찾아오지 않아 습기가 없어서 덜 더웠나 싶어요. 제주를 시작으로 지난 1일부터 남부지방도 장마철에 본격 돌입했는데요. 아직 장맛비 소식이 없는 중부지방은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 시작인가 싶은데요. 올여름 대비 잘 해야겠습니다.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302로요.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채은호의 여러분의 연주로 장기 타령 듣고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최근 재개봉한 비포 선라이즈를 포함해서 비포 시리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수진님,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1: 우중충하네요.
0: 우중충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비 오는 날에는 항상 진짜 보고 싶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생각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약간 한국 영화 로맨스물 생각나는 비 오는 영화 있으세요?
1: 비 오는 날 뭐 사랑은 비를 타고 옛날 고전 영화는 두고두고 꺼내어 봐도 항상 힐링되고 좋은 것 같아요.
0: 오늘 방구석에서 비를 혹시 맞고 계시는 분들, 혹시 영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추천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영화 준비하셨을까요?
1: 오늘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이 비포 선라이즈가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국내에 재개봉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포 시리즈 3부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포 선라이즈, 그리고 비포 선셋, 그리고 마지막이 비포 미드나잇까지 이어지는 이 3부작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영화죠. 여름밤을 배경으로 하는 로맨스 영화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가 하루 동안 사랑에 빠지는, 정말 누구나 꿈꾸는 그런 낭만을 그려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시리즈입니다.
0: 네, 진짜 청년에서 다시 또 만나서 또 다시 사랑을 나누고, 이런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긴 시간에 시리즈물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또 개봉한 지 30주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뭐 줄리 델피랑 에단 호크도 30년이
1: 지금은 이제 50대
0: 그렇죠. 나이가 많이 먹었을 되었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였죠?
1: 이 주인공 제시가 이제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셀린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을 그리는데요. 두 사람은 이제 처음 보는 사이지만 묘한 이끌림을 느끼고 급기야 기차에서 함께 내려서 해가 뜰 때까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밤새 오스트리아 빈의 거리 이곳저곳을 걸으면서 뭐 사랑, 죽음, 가족, 종교, 뭐 예술 미래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이 낭만적인 도시를 배경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0: 그렇죠.
1: 근데 이 영화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는 영화라기보다는요, 이 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서사가 전개되는 영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관객들도 함께 이런

0: 이러저러한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드는 영화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 네.
0: 환생을 믿는지 아니면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미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관객들도 함께 이런 주제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 영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화 외적으로 이 관객들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어떤 별도의 서사가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왜 많은 분들이 이상형이 뭐야? 이러면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 기차 안에서. 그러면 한순간 진짜 호감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진짜 운명적인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런 여행지에서도 그런 상대를 만나니까 꿈만 같은 일인 것 같아요.
0: 근데 왜 항상 영화에서는 늘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또 해피엔딩인 영화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잘 이렇게 발전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한여름밤의 꿈처럼 한순간의 낭만으로 추억으로 남겨지는 그런 결말로 이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영화의 결말의 이유는 이 극중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서로 좋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그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고 추억 속에서 아름다운 기억으로만 존재하게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나누기도 해요. 근데 어떤 관계든 이어지게 된다면 서로에 대한 그 초반의 환상이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현실이 더 부각이 되어서 보이기 마련이니까 차라리 이 추억 속에 머무르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의 두 주인공의 관계 역시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지면서 감독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이 환상으로만 남겨지는 것이 정말 맞는 걸까? 이게 진짜 사랑일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질문으로 이 영화의 여운을 좀 마지막에 남기면서 좀 마무리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수 있어요.
1: 근데 사실 현실에서든 한쪽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둘다 그런 마음에 동의를 했으면 그런 결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누군가와 사랑을 한다는 거는 항상 낭만적인 일은 또 아니잖아요.
0: 그래서 이제 제목이 비포 선라이즈잖아요. 이 제목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게뭐 물리적으로 해 뜨기 전까지의 일들을 뭐 그려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은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랑이 현실이 되기 전또이 밤의 낭만이 끝나기 전에 어떤 것들 또 여행에서 일상으로 돌아오기 전이라는 의미를 좀 내포하는 제목이라는 점에서 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좀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이 감독의 경험담이기도 해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경험이 이 비포 선라이즈의 출발점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여성은 이 영화 개봉 전에 좀 불운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죠. 근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감독이 또그 여성분에게 이 영화를 또 헌정했다라고도 합니다.
1: 만약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둘이 나눈 이야기가 영화가 됐다니 진짜 꿈만 같은 일이잖아요.
0: 네, 진짜 모델이 된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됐다는 걸 알게 된다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1: 근데 안타까운
0: 사실 이
1: 일이네요.
0: 영화는 그 소규모 제작비로 제작된 독립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입소문이 나서 이렇게 크게 사랑을 받을 어떻게 보면 그런 영화라는 기대를 아무도 하지 않았을 텐데 원체 작품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할 정도로 네네. 유명한 영화가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만의 각별한 점은 이 사랑이 대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라는 네네. 점이고 또 주인공이 서로의 세계를 알아가는 어떤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영화의 서사의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

0: 해서 좀 더 각별한 작품이 될 수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포 선라이즈 이후로 이 도시를 배회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종류의 영화, 워킹 앤 토킹 종류의 영화들이 원래 그 전부터 사실은 있긴 했지만 더욱더 제작이 되기도 했죠.
1: 그렇군요.
0: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1: 네.
0: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보면
1: 맞습니다.
0: 뭐 통영이든 어디 지방으로 가서 새로운 여행지에서 새로운 낯선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서사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예술 영화를 표방하고자 하는 독립 영화 감독들이 좀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어요.
1: 갑자기 국내 영화도 전도연 하정우 씨 나오는 무슨
0: 멋진 하루.
1: 멋진 하루. 무슨 하루가 기억이 안 났지만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고 또 옛날 예전 영화 생각해보니까 그 소규모 제작비로 제작된 독립영화 하니까 원스도 음악물이긴
0: 그렇죠.
1: 하지만 생각이 나고 비포 선라이즈와 비슷한 영화들 또 있을까요?
0: 또 좀 몇 작품을 추천드리자면 이런 종류의 영화를 내가 좋아한다 하면 좀 새로운 영화로는 비교적 최근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6번 칸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기차칸 안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두 남녀의 어떤 미묘한 관계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비포 선라이즈에서 느낀 감흥을 좀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으면서 좀 그 남녀의 관계, 그 두 사람의 어떤 애정 서사를 좀 요즘식으로 현대적으로 좀 변형한 작품이다라고 또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비포 선라이즈 이전에 나온 작품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또 프랑스의 에릭 로메드 감독의 영화에서도 이런 결의 어떤 느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영화 낯선 여행지에서 뭐 우연히 만난 두 남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쌓아가는 그런 전개들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요즘 이제 여름날에 좀 보기 좋은 영화로는 녹색광선이라는 작품과 또 여름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두 편의 영화를 꼭 한번 요즘 같은 더운 여름날에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1: 네, 언제마다 좋은 영화긴 하지만 진짜 딱 여름날 이 무렵에 보면 더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캐스 블룸의 Come Here 듣겠습니다.

0: 캐스블룸의 Come Here 듣고 왔습니다.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는 비포 시리즈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비포 시리즈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이 바로 비포 선셋이에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이 비포 선라이즈 이후에 이제 두 주인공이 서로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9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시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리고 있는데요. 네. 이 남자가 이제 소설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책 출간 기념회를 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책이 이제 여자와 그 보냈던 그날의 하루를 바탕으로 쓴 이야기였던 거고,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여자 또한 이제 기념회에 찾아와서 남자와 9년 만에 이제 조우하게 됩니다. 근데 영화는 남자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기까지 남은 80분 동안 이제 두 사람이 파리 이곳저곳을 걸으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거의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영화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롱테이크가 자주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즉흥적인 그런 방식의 대화와 또 리액션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인 느낌이 강한 또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니 같은 배우가 또 몇 년 지나서 똑같은 작품에 다른 이야기 서사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대본이 있다면 진짜 저도 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이 영화 속에 흐른 시간도 9년이고 실제 영화관의 개봉 간격도 9년인데 또 실제 배우들도 9살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든 그런 것이라서 이제 이런 진짜. 어떤 시간을 가지고 어떤 실험적인 태도로 영화를 만든 건 영화사를 전체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매우 독특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비포 시리즈가. 그리고 이제 제목인 비포 선셋의 의미도 각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물리적으로 해가 지기까지의 어떤 만남을 의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기 전 또 마지막 기회인 어떤 시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영화는 9년 전에 서로를 붙잡지 않았던 그 사실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었던 두 주인공에게 주어진 어떤 마지막 시간이라는 점에서 이런 상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전편에서 보여준 그런 어떤 낭만보다는 그간의 어떤 후회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현실을 고민하는 이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작과는 좀 비교점이 있죠.
0: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현실에서는 한 명이 붙잡아줄 수도 있는 붙잡았으면 이 두 번째 시리즈가 안 나왔겠죠.
1: 영화가 될 수가 없죠. 네.
0: 근데 9년이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어요. 서로가. 이제는 진짜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어때요?
1: 이 비포 선셋은 시간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탐구하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첫사랑을 내가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9년 동안 끝내 누군가를 잊지 못했던 나 자기 자신을 나를 다시 만나는 다시 마주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9년 전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정말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본 질문을 가장 섬세하고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게 비포 선셋이라는 영화고 특히 주인공을 연기한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가 이번 편에서부터는 각본 작업에 직접 참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대사도 더 자연스럽고요. 두 사람의 어떤 실제 경험과 또 삶의 그런 경험, 변화 들이 좀 이 캐릭터에 깊이 스며들었다는 점에서 더 남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시리즈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비포 선라이즈하고는 달리 이제 두 사람이 결국엔 사랑의 결실을 맺는 그런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보면 이제 다음 작품인 비포 미드나잇 말씀드릴 건데 비포 미드나잇에서는 다시 이제 9년 후 이제 또 뛰어넘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육아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삶들을 보여주고 있죠.
0: 그렇군요. 아무래도 배우들도 9년이란 시간이 흘렀기

0: 때문에 연기도 무엇도 다 완숙미가 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휴게 시간에 줄리 델피가 감독으로도 굉장히
1: 네.
0: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각본까지 참여를 하니까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또 비포 미드나잇은 이제 두 인물의 결혼 생활을 그릴 것 같은데 와 이제 진짜 결혼까지 왔어요. 어때요?
1: 이제 9년 후에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쌍둥이 딸을 둘을 키우는 부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가족여행으로 그리스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그 마지막 날에 항상 부부들이 자주 싸우는 그 환경과 그 배경이 항상 보면 어딘가 멀리 여행 가서 그렇게 이제 싸움들이 잘 일어나는데 이 영화에서도 휴가의 마지막 날에 이제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이제 하나둘씩 터져서 싸움을 하는 그두 사람의 모습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돼요. 비포 미드나잇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시작하는 것보다 그것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좀더 보여주는 영화라고 볼수 있고요. 또이 비포 미드나잇이라는 제목을 또 보면 이 미드나잇이 자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의 끝이면서도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 시간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끝나기 직전이면서도 또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기점, 그러니까 관계의 지속을 위한 어떤 사랑의 시험대에 오른 이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제목에서부터 이렇게 투영하고 있다 볼수 있고,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 사랑을 계속 지켜나가고 지속해 나가느냐, 유지하느냐에 대한 어떤 성숙한 고민을 담고 있는 영화가 바로 비포 미드나잇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0: 근데 비포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이게 현실적인 시리즈가 아닌가 싶어요.
1: 맞아요. 이 영화에서는 부부 간의 그 사소한 말들로 만들어진 그 감정의 골들이 어떻게 점점 큰 싸움으로 번져나가게 되는지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호텔 방에서 약 30분 동안 롱테이크로 계속 이렇게 쉴틈 없이 펼쳐지는 이 부부싸움 장면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사실감이 가득하죠. 근데 이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 뭐 여성으로서의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부터 뭐 아이를 키우니까 육아 또 희생하는 것, 또 질투심, 또 늙어감에 대한 고민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배우가 공동 각본가로 나섰기 때문에 이 30분가량의 부부싸움 장면은 정말 마치 실제 부부가 싸우는 어떤 그 현장처럼 생생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또 몰입감이 상당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0: 진짜 우리가 사랑했던 그 로맨스물의 주인공들을 보면요. 예를 들자면 뭐 유지태와 이영애, 뭐 한석규와 전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그런 영화들의 그 주인공들이 나중엔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그 결혼까지 됐을까? 막 이런 게 되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 뒤를 너무 알고 싶다. 너무 재밌게 본 영화라면. 근데 우리가 너무 사랑한 영화의 뒤를 안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되게 많이 공감됐을 것 같고 또 약간 친한 친구의 삶을 훔쳐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청춘들이 공감할 부분들은 비포 선라이즈가 맞을 것 같고 또 비포 미드나잇은 기혼자분들이 보시면 많은 공감을 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비포 미드나잇을 통해서는 정말 아름다운 연인이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이제 이후에 어떤 현실적인 삶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사랑을 이상화하지 않았다. 라는 것에
0: 맞아요.
1: 대한 좋은 평가를 더 받고 있는 시리즈의 어떤 마무리가 아닐까 싶고요. 또이 시리즈들의 사이에 어떤 시간들이 도합 18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두 남녀의 관계를 기록한 시간의 연대기라고 볼수 있어서 더욱더 유의미한 작품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이 18년이라는 시간만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이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의 그
0: 맞아요.
1: 청춘 어린 그 시절의 20살 때 모습 부터 중후한 40대의 모습 또한 그 자체만으로도 이 프레임 안에서 하나의 뭔가 예술 작품처럼 기록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비포 시리즈 3부작의 첫 번째

0: 번째 작품 비포 선라이즈가 지금 이제 극장에서 상영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 찾아가 보시면서 함께 비포 선셋 또 비포 미드나잇도 뭐 OTT 플랫폼에서 함께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어떤 관계나 또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현명하게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 번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연작 시리즈 영화 중에서 첫 작품이 이렇게 흥행하면서 주인공 캐스팅이 많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뭐 비포 시리즈는 진짜 비포 미드나잇까지 두 배우의 청춘부터 중년까지의 정말 참 일대기를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캐스팅에 응한 배우들도 참 대단합니다. 이거 긴 시간 동안 한 연인의 일대기를 같이 지켜보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더 마음에 드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이 여름에. 자, 시리즈의 명곡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이 비포 선셋에서 네, 줄리 델피의 자작곡이 몇 곡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줄리 델피가 에단 호크에게 이 기타를 연주하면서 들려줬던 극 중에 그 자작곡 한 곡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왈츠 포와 나이트라는 곡인데요. 네. 9년 동안 이 남자를 그리워했던 이 여자의 뒤늦은 고백이 담긴 곡이에요. 그래서 남자 앞에서 여자가 이 곡을 부르는 장면이 영화의 명장면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제 줄리 델피가 기타를 치면서 들려주는 노래 안 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김수진 영화연구가님 청취자 퀴즈 준비하셨죠? 퀴즈 내주시죠.
0: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영화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은 제시와 셀린의 만남과 사랑을 그린 로맨스 시리즈인데요. 제시와 셀린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입니다. 1번 기차 안, 2번 버스 터미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께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여행을 하죠. 계속해서 여행을 합니다. 기차 아니고요. 2번 버스 터미널입니다. 아시는 분 샵 0302로 문자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영화 비포 선셋에서 줄리 델피가 부른 노래 A Waltz for Night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 연구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영화 비포 선셋 OST 중 줄리 델피의 어 왈츠 포어 나이트 들었습니다. 조금 전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에 영화 관련 문제 드렸는데요. 0632님께서 정답 기찬 맞춰주시면서 주말 오후 라디오 듣는 시간 여유롭고 좋네요. 흐르는 음악도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오늘 날씨랑 이 방금 들으신 노래 왈츠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쁜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0632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302로 주소와 성함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들을게요. 조상현 안숙선의 사랑가 듣겠습니다.
1: 도련님은 어찌 불길하시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2: 그럼 우리 한번 엮어 놀랴.
1: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찌여 보여. 건넌 방 어머니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2: 너희 어머니는 소시 때 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한번 업고 놀자.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소방 옷봉기

네 무엇 먹으랬느냐? 네가 무엇을 먹을래? 지금 털털 개살고 작은 희돌이.

0: 나는 걔를 보냐 빵어도 사랑했어 얼 보냐 아하 매도 내 사랑아. 예 진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

0: 무거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1: 내가 늘더려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등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안에다 좋은 수가 있느니라. 한번 해봐봐라. 그때의 추장이는 이제 파급이 돼야 도련님을 낭군자로 한번 업고 노는.

0: 사정 날림 대수의 희구정 삼태육정 백관조정 추거긴정 포급서방대웅
1: 일정 실정을 논정하면 네 마음 일편단정
0: 내 마음은 형리정
1: 양인심

조상현 안숙선의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매주 오늘 AI로 음악 만드는 실험하는 코너 매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올해 12월 국제 AI 영화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영화 작품들을 상영하는데요. 출품 대상은 작년 9월 이후 완성된 작품 가운데 AI 기술이 창작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활용된 영화고요. 장르 제한은 없고 개인 또는 단체별 한 편씩 출품할 수 있다고 하네요. AI 기술이 활용된 영화라 어떤 작품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과연 AI가 어디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기도 해서 AI 기술을 활용한 영화 어떤지 또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뿐만 아니라 영화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저는 정길선의 여러분의 연주로 아리랑 로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원래는 숲속에서 사냥이나 채집을 하며 살던 우리 인류가 숲을 농경지로 바꾸면서부터 인류의 문명은 발전하고 숲은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농경사회에서 오히려 숲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숲이 훼손되면 목재와 땔감이 부족해지는 건 물론이고 물의 정상적인 순환이 어려워져 홍수나 가뭄 등 농업 생산에 타격을 주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고 숲을 가꾸는 일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지만요. 맨 처음 숲을 없애고 농경지를 만들어 당장의 생활이 훨씬 풍족해졌을 땐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숲을 없앰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클 거라는 것을요. 지금 당장 좋은 방법이 궁극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사라진 숲들이 우리들에게 준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죠. 7월 4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아좌의 노래 역금 지름시조 푸른 산중하로 출발합니다.

0: 김하자의 노래 역금 지름시죠. 푸른 산중 하에 함께 들으면서 7월 4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또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꼭 보내주세요. 선정해서 좋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 멋진 일상과 모습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630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출석합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떡국떡이 만들어 먹으면서, 아, 떡국떡 앞에 물음표가 있어요. 네, 떡국떡. 떡국떡으로 만든 떡볶이인가요? 아니면 된장찌개에 떡국떡을 넣어서 만들어 드셨다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계속 이어서 또 글 보내주셨는데요. 풍류가 좋다 듣고 있는데 여전히 좋구만요. 행복이 별건가 싶어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좋은 음악 듣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신청곡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챙겨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배님도 보내주셨어요. 주말 4시를 기다렸습니다. 풍류가 좋다를 외치는 용호님의 멘트 드리면서 기분이 업되는 게 참 좋고 신이 절로 난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연주 부채춤 반주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챙겨서 함께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재방송 때 우리 승승장군님도 사연 함께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6월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이 죽치일이었군요. 풍류가 좋다 덕분에 죽치일이 있는 줄 오늘 알았네요. 대나무처럼 오늘도 좋은 풍류 음악에 취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승장군님. 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7382님도 함께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시조창 소리를 듣다 보니 국악을 좋아하게 됐어요. 소리 한 자락에 시름도 잃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우리 소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소리 한 자락에 행복하기도 하지요. 네, 그렇죠. 가장 사람의 행복한 기운은 풍류 한 자락으로도 올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풍류로 만병을 이겨내시게요. 네. 이렇게 응모해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멋진 우리 풍류 음악 잘 선별해서 들려드릴게요.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호 외 여러분의 연주 남도민요 세타령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삼반락 개고리 타령 서울 삼각사나 이어서 쭉 감상하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선호의 여러분의 연주 남도민요 명곡으로 이어서 쭉 감상하셨는데요. 즐겁고 흥겨운 세타령으로 시작해서 감미로운 육자배기, 감칠맛 나는 삼사는 말락, 흥채 개구리 타령, 서울 삼각산악까지 아주 흥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2630님의 신청곡 지성자의 가야금,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곡 한번 감상하시고 돌아오시겠는데요. 우리 지성자 명인은 성금염 명인의 따님이시죠. 현재 전북 무용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문답형식의 질문하고 답하는 듯한 음악적 풍미가 특징인 멋진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함께 감상하시고 돌아오겠습니다.

0: 야야야 흥 뭐야?
1: 네 형님.
0: 아 거시기 통송민요라는 게 말이다. 아 전국적으로 통하는 노래라 통송민요라고 헌다지. 아 그게 한마디로 통송민요는 전국구, 토송민요는 지역구인 것이구만.
1: 아유 왔다 형님. 우리 형님 정말 멋져버려. 아따 비유가 그냥 겁나 찰져버려 그냥. 아이고 풍요사전보다 더 쉽게 잘 설명하시는데요.
0: 아따 그걸 이제 알았냐. 아 그디 말이요. 아 그럼 향토민요는 또 무엇이다냐?
1: 예? 향토민요나 토송민요나 그게 그건 거 아닌 거 그게 그건 거 같은디? 잘 모르겠어요.
0: 됐다 이놈아. 아 이거 그냥 풍요사전을 펼쳐보는 것이 낫지. 당최 네 말은 못 믿겄다.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앞서 흥보씨 말대로 토송민요와 향토민요는 같은 건데요, 향토란 본래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 땅을 뜻하는 말이지만 그냥 시골이나 고장을 뜻하는 말로도 의미가 확장돼서 쓰이죠. 그리고 토속이란

그 지방만의 특유한 풍속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 안에서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불리던 일반 민중들의 노래를 토속민요 또는 향토민요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 소리꾼이 무대에서 부르거나 음반으로 발표한 통성민요와는 달리 일반 민중들의 노래는 강 하나만 건너거나 고개 하나만 넘어가도 그 마을에선 또 다른 노래가 전해지기 마련이었죠. 예를 들어 모를 심으면서 부르던 모심기 소리만 해도 지역별로 다 다른 노래가 불렸는데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생겨나 노동이냐 놀이, 의식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구전된 노래들, 민요라는 이름의 본래 의미와 맞닿아 있는 진짜 민중들의 노래를 전문 소리꾼의 공연 레퍼토리로 다듬어진 통성민요와 구별하기 위해 토성민요 또는 향토민요라는 용어가 생겨난 겁니다.

이보명 어르신의 앞소리와 그 외 여러분의 소리로 경상도 밀양 모심는 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MBC 한국민요대전 제작진들이 1992년 당시 행정구역으로 경남 밀양군 단장면 구천리에서 채록한 음원이었는데요. 지금은 농사일도 상당 부분 기계화되면서 실제 들판에서 들을 수 있던 이런 노래들도 사라지고요. 그 많던 토성민요들은 이렇게 채록된 음원으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전문 소리꾼이 아닌 일반 민중들이 부르던 노래,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만 구전되던 민요를 토성민요 또는 향토민요라고 한다는 거, 오늘 풍요사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풍요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시간 빠르죠.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평조회상 중 상령산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유영이의 왜 여러분의 소리, 남도 잡가, 화초사거리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첫 곡 마치기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8920님, 창구 타령입니다. 네, 딩동댕 정답이었어요. 2630님도 보내주셨네요. 묵개월 지화자. 창구 타령 맞을까요? 매주 정답 맞히는 재미로 삽니다. 네,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네. 이배님도 보내주셨네요. 지화자. 이춘희 전숙기 창구 타령입니다. 신나요? 신나? 좋다, 좋아. 아이고, 얼씨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영미님. 노래가락. 아, 창구 타령이었군요. 라고 글을 이어주셨어요. 맞아요. 아쉽지만 창구 타령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답 보내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방송 때에도 보내주셨네요. 5205님, 창구 타령. 승승장우님도 재방송 때 보내주셨어요. 흥겨운 창부 타령이네요. 창부 타령은 언제 들어도 신이 납니다. 그렇죠? 신나요? 신나? 네,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려요. 재미있고 즐거운 방송, 그럼 선곡되도록 노력할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원한철 외 여러분의 연주. 부채춤, 한영숙류 태평무 반주음악 듣고요. 이어서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김용호의 풍류현장에서는 전북 임실의 넉넉한 들판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국가무형유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임실 필봉농악입니다. 임실 필봉농악은 전북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에서 전승된 농악으로 호남 자도농악의 대표적인 가락이고요. 우리나라 농악문화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과 노동, 신앙과 놀이가 하나로 어우러져 형성된 공동체 문화의 결정체로 힘찬 가락과 질서 있는 진풀이 그리고 화합을 중시하는 연희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죠. 1988년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우리 전통예술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전승되고 있는데요. 임실 필봉농악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화려한 기교보다 공동체의 조화와 단결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입니다. 농악수들은 흰 바지저고리에 남색 조끼를 입고 삼색띠를 두르며

상모는 세자비만 쓰고 나머지 연의자들은 모두 고가를 착용하는데요. 이러한 복식에서도 개인보다 전체의 조화를 우선하는 필봉농악만의 미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농기와 연기, 용기를 비롯해 꽹과리, 징, 장구, 북으로 이루어진 사물, 법과 긴 쇠나발, 그리고 대포수, 창부, 양반, 각시, 무동 등 다양한 잡색이 함께 어우러져 연희가 펼쳐지는데요. 음악과 춤, 놀이와 연극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종합예술의 모습이 바로 필봉농악의 매력이죠. 특히 판꽃은 필봉농악의 예술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연희입니다. 가진 영산과 다드레기 영산, 미지기 영산, 재넘기 영산, 군영놀이 영산 등으로 세분화된 영산가락은 느리면서도 깊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이어지고요. 상세의 부포노름과 새노름, 그리고 수박치기와 군영놀이, 도둑제비 등 독창적인 연희가 어우러져 역동적인 한마당을 완성합니다. 또한 필봉농악의 새가락은 맺고 끊음이 분명하여 힘차고 씩씩한 울림을 전하는데요. 진과 북의 수는 많지 않지만 연희자 모두가 하나의 호흡으로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울림이 호남 좌도 농악만의 웅장한 멋과 공동체 정신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오늘 힘찬 새가락과 흥겨운 장단으로 공동체 화합을 이어가는 임실 필봉농악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가 가진 신명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풍류의 깊은 가치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임실필봉농악 보존회의 연주로 임실필봉농악 앞굿 중 내눈굿, 가진영산굿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꼭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최수연의 소리 12가사 중 평양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제자들을 가리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7월의 첫 주말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6월에서 7월로 달력을 한 장 넘기며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네 하는 아쉬움보다 아직 기대되는 1년의 반이 남았구나 하는 설렘으로 오늘을 시작하셨길 바랍니다. 사실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리다 보면 금방 지치게 마련이잖아요. 남은 2026년은 어깨춤이 절로 나는 자진몰이 장단이나 유유자적 편안한 국거리 장단 정도의 속도로 즐겁게 걸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빠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게 말이지요.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도 여러분의 남은 2026년이 흥겨운 장단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며 기분 좋은 우리 소리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6년 7월 4일 오늘 첫 곡은 단가 소상팔경가로 시작해봅니다. 소상팔경은 판소리 심청가 중 주요 대목 중에 하나이고요. 범피 중류라고도 불리는 대목입니다. 조선 창극사에 의하면 헌종, 철종, 고종 때 활동했다고 전해지는 정춘풍 명창에 의해 단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무대에서 자주 불리는 단가는 아닙니다. 오늘은 1935년도에 발매된 폴리돌 심청전 중 이동백이 부른 소상팔경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반주에는 한성준입니다.
1: 안에서 만고수는 날로 두고 일러도다 장가를 지나가니 거대부는 건고도 없고 명나수를 바라보니 구삼유여 목중심 무량도 허시더냐 시명강을 당도니 적강을 상여로 악마들을 몰라의 밤 널로고 홀롱사 후정과 반부더라 색적강을 그저가야 소동파 우던 풍을

어제 제불밥을 퍼소서 배니 한산사쇠고 쇠내가

0: 오방을 다치시오. 사강살 사인순한 추유절이게라. 오방자는 사다령이 아양로 높은 듯 호상을 듯듯 따따 동남으로 할아버지 오사는 천천히요 추수는 안유인계로다. 안주기 전난 모두 입에 하나를 띄어 무산을 도도 나를 동정옥에 비춰지니 당하디흥마 거울 속에 샷대기로 부르면네 산야 나쁜한 찻집 찬란 질뿐 소래 차르게 불진년 여친모.
1: 오늘 첫 곡으로 이동백이 부르는 소상팔경 들어보셨습니다. 북반주에는 한성준이었습니다. 1935년 녹음된 폴리돌 심청전 중에 한 대목이었는데요. 범피중류 혹은 소상팔경이라고 부르는 이 대목은 심청이 인당수로 가는 길에 보는 여러 경치를 이르는 말입니다. 소상팔경은 원래 산시의 맑은 날의 아지랑이, 어촌에 비치는 저녁놀, 먼 폭으로 돌아오는 돛배,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 안개 낀 절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동정호에 뜬 가을달, 평평한 모래벌에 내려앉는 기러기, 강과 하늘에 내리는 저녁눈을 가리킵니다. 이 팔경은 원래 중국 호남성의 소상강과 동정호 주변의 경치를 노래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한국의 자연과 정서에 맞게 변용이 많이 되었고요. 그림은 물론 시, 음악 등에서도 다양한 예술로 즐겨 다루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문인들은 이것을 차용해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했죠. 오늘은 소상팔경을 노래한 첫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2: 얼씨구!
3: 얼씨구!
2: 좋다!
3: 좋다!
2: 어이!
3: 어이!
1: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지요. 소리꾼이 소리할 때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 갑니다. 자, 오늘은 춘향가 중 신연맞이 대목으로 함께 해보시겠는데요. 이 대목은 춘향가의 후반부를 알리는 대목이면서 이야기가 새롭게 전환되는 구실을 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신관사 또 변학도가 남원으로 행차를 하는 장면을 호기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신연맞이는 그 지역의 관리들이 새로 부임하는 감사나 수령을 수령의 그 집에 가서 맞아오던 일을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서울 사는 변학도의 집에서부터 그 행차가 남원 관악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으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 신연맞이 소리의 김수연,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자,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4: 그때요,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났는데 서울 자학골 사

0: 나는 변학자 도짜 쓴 양반이라구나.
1: 씨고
0: 여러 고을을 두루 다녀 호색하기 짝이 없어. 남원의 춘향 소식 높이 듣고 미량 서흥마다 하고 간신히 서둘러 남원 부사를 얻었구나. 하루는 신현 하인 대령하여 출행날을 급히 받아 부임차 내려오는 뒤 신현 절차가 꼭 이렇겠다. 신현마저 내려온다.
1: 시고
0: 열년 맵시 정이 좋은 다모란 세김에 완자차 내 활개적 볼려인 뜨마부 유랑달마 동동 그렇게 싫었다.
1: 시고
0: 키큰 사령 정창옷 뒷체제비다 힘을 주오 벌련 뒤따랐다. 남대문 박성 나서 좌 우산천 바라봐 파란 춘성 만화방 장포들이 푸릇푸릇 백사동작 얼핏 건너 승방골을 지내요.
1: 으시구.
0: 남대령국에 넘어 마천읍에가 중화하고 이튿날 발행을 제 병방집사 칠해봐라. 배울망건 추매져 옥관자 진사당 줄 앞을 접어 빼었으고 세무립의 금폐각 큰 호수립식 제법붙 적해할 당건을 바쳐서 진남항나 자락 천릭 진자도 대굿 뒤에 저영배 비수 장우청 바형마 가진 무담홉 비도둑을 얹어
1: 사고좌
0: 무신나죠. 일산 구종우 전우배 대거적 밝은 달과 요순이 닦은 길로 강체제비가 말을 타고 심리허 낫다 말고 내 말이 좋다 말고 경마 손에다 힘을 주오 양옆이 지우지 않게 마상을 우러러 보며 고루 젖거라 전우사옵다.
1: 시고
0: 신년 급창 거동보소 키 크고 길 잘 걷고 옆부고 말 잘하고 영리한 저급장 섭성망고 대무관자 진사당 줄을 달았어.
1: 시고
0: 가는 양태 평포리 감사가 그늘 높게 달아 한염시 울게 비쓱 쓰고 보라수주 방패 철릭 철릭 차락을 각기 접어 뒤로 잔쳐다 보며 비단 쌈지 천 주머니 은장도 빗쓱 차고 산하를 조신을 넘기신 고 조름조름 양유지 조록 타님을 잡어매고 청장들 검쳐 잡고 활개월월 추추 걸음 걸어 예라이로 나지 마라.
1: 다
0: 전배나장 거동보소 동령가세다 흰기 꼭 왕자 돌고리 방울 자 일산에 갈라서서 에이치로 이놈 저놈 개안거라. 동인 한쌍 창철님 마상태 급분이로다 충청양도를 지내여 전라가명을 들어가 손상전 현명하고 이튿날 발행을 제 도구바구 임실숙 소후기 있게 내려올제 우리 정 당도니 육방관속이 다 나왔다.
1: 시고
0: 실창동이 많이며 인물 차지 호장이라 고적 차지 장적비 과수잘 놓는 투서원 병서일서 부집사 급장형방 옹이어요 과한 마성이 진동어요 도돌거리고 들어간다.
1: 잘한다.
0: 척파충 조간집사 좌우로 늘어서고 50명 통인들은 별련 앞후배행 오고 60명 굴로사력 툭 둘러 늘어서 떼기르기 소리하고 30명 기생들은 가진 안장 창철립 쌍쌍이 늘어서

0: 북각 홍철이 남전대 뒤를 잡아매고 북장고도
1: 궁
0: 저 문학 저때 피리소리 영수가 진동한다 수성 장하문이라
1: 쉬고 좋다
0: 천청이 용서로여 청동기 버려난디 청도완상 홍문안 두장 남동강 남서각 홍초 남문안상 백구현무 북동각 북서각 흑초 환원수 망원수 왕정아로는수 조연나 표미 금구안상 구청안상 나한상 천안상 발해안상 세약두상 고두상 영기두상 불로 진열두상 좌마 독전이여 나루 진병교사 당보 각투상으로 중갱천
1: 쉬고
0: 나누나 찌누나 고동은 뒤 나발은 홍행 홍행 애꼬보야 둔돌이 종종종 내 문돌이 가짜펴 부삼이 실주 험노하나니
1: 쉬고
0: 후배사령 좌우 차비를 썩 금치 못한단 말이야
1: 시고
0: 척척 파우에 하마포 이삼성 이름 잡고 흔든한 듯 객사에 연명하고 통원의 좌기허여 대포도 예이 방포 일성하라
1: 시고 주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 함께 하신 곡은 춘향가중 신현맞이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김수연, 복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신현행차의 풍경을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있는 대목인데요. 자진몰이 휘몰이의 북노름, 장단노름이 아주 멋진 그런 대목이죠. 김수연 명창은 현재 국가무형유산 수군가 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일찍이 성우향 명창 문화에서 춘향가 전승교육사로 계신 바가 있었습니다. 김수현 명창의 소리로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남원해온 변사또는 다른 일을 마다하고 기생점고부터 하는데요. 기생점고는 기생 이름에 고사를 풀어가며 멋들어지게 출석을 부르는 대목입니다. 참 재미있고 흥겨운 대목인데요.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지만 기생 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이 출석부 안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춘향이가 기생 안에 없자 변사또는 행수기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행수기생이 와서 춘향이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르자 다시 굴로사령을 보내 춘향이를 잡아오도록 시킵니다. 이 부분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 기생점고부터 행수기생과 굴로사령이 나가는 대목까지입니다. 소리의 김수연,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0: 좌기 여신 후에 삼행수 문안 받고 행수 군관 임례 받고 육방한이 현신 후에 도임상 물리치고 자고 자고 나니 제3일이 되었구나. 호장이 기생 점고를 허려 하고 영창 앞에 기안을 펼쳐 들고 차례로 부르는디 오던 날

앉고 대명당 대들보 밑에 맹맹이 걸음으로 아장 아장 지읒거려 예 등대 나오

진퇴로 물러나는구나. 사또 분부어시대. 여봐라, 기생점고를 이렇게 허다가는 몇 날이 걸릴지 모르겠다. 좀 자조자조 불러라. 호장이 멋있어 넉자 화두로 부르는디. 좋은 모 양대선이 우선유지

좌유황후 금향이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남남지상의 봄바람 일지항지 비연이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8월 부용 군자형 만당 추수의 열하가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주홍 당사 벌매듭 차고 나니 금당이

공주 자랑 마라 제일 보배 산호주가 왔느냐 예 등대 허여소 강화루 상병을 여사 시장천 병어리 왔느냐 예 등대 허여소 북조 한강 서른이 천사만사 이화 육하사면을

되었어. 한산 오동의 그늘 속에 문왕어 루던 채붕이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초산병옥이 수안병옥이 양병옥이가 다 들어왔느냐. 예, 등대 나오. 기생 점고 다 한 줄로 와래요. 여봐라, 이 고을에 춘향이가 있다지. 그치. 예, 춘향은 어찌하여 점고의 불참이 되었는고? 아, 예. 예, 춘향은 본시 태기 월묘의 딸이온디 기한 창명이 아니 되었고 올라가신 구관자재 도련님과 백년가약을 맺었기로 수절을 하고 있나이다. 무엇이 수절을요? 지가

축제를 한다면 사대부 댁에서는 딱 요절을 하겠구나. 참말 말고 불러오도록 하여라. 예이, 다른 사람 갖고 보면 사령이 나갈 일이로되 춘향은 과거의 체면이 있는지라 행수 기생을 내보내는구나.

자,

명. 이만은 수율이 없으랴.

해라. 춘향이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행수 형님. 형님과 나와 무슨 혐의가 있어. 사람을 부르면 조용히 못 부르고 하지요.

행수 기생이 춘향을 대면해서는 좋은 말로 하고 동원에 들어가서는 춘향을 먹기로 드는디 대톱 이상으로 먹겠다. 사또가 부르면 사령이 나올 텐디 어찌하여 자네가 왔는가 하고 목을 싹 펴갔으면 갔지 영으로는 못 간다 하옵디다. 사또 분을 내어 여봐라 춘향을 잡아들여라 허구 영을 내려놓으니 이번에는 사령이 나가는디 굴로 사령이 나간다. 사령 굴로가 나간다. 산숲 탈방 거지 남일왕단 하늘 울려 날래 용자 딱 붙이고 늘어진 수사 술을 허리 아래다가 늦게 차고 중중거리고 나간다. 이에 김번수야 왜야 이에 박번수야 왜 부르느냐 갈리옷 따갈리요 왜 누가 걸려야 순영 가리였다 물 다그채 깊은 고발리가련 양반 서방을 하였다고 우리를 보면 초리로 알고 당해만 잘잘 끌어왔구만이 너무 많더니 잘 되고 잘 되었다 살아온 강아지 범이 무르하고 물도 가득 차면도 없느니라 구사령이 분부듣고 안 울린 펑치럼 제쳐 쓰고 소소리 왕풍 걸음째를 걸어 어찌비칠 두둑거려 춘향 문전을 당도하여 이에 춘향

0: 천천히 떠들어게 들린다. 사또 분부와 치어 허니 지체 말고 나오더라.
1: 춘향가 중 기생점고부터 행수기생과 굴로사령이 나가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김수연, 북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행수기생은 춘향에게 수절부의 마누라야 너만한 정절이 누가 없으며 너만한 수절은 누가 없으랴 이렇게 비웃기도 했고요. 사또에게 오히려 춘향을 나쁘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굴로사령을 보내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기생이나 하층 관리들이 춘향이의 상황이나 의지에 대해 처음에는 그리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2: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들고

0: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작 판소리 한 곡 보내드립니다. 내릴 수도 들어갈 수도 병강세가 중 병강세 그럼 그렇지부터 병강세 팔도장승들의 화를 사다까지입니다. 소리의 이날에 타악에는 김인수입니다.
1: 이리하여 병강세 할일 없이 나무를 하러 길을 나설 적에
2: 치.
1: 사방을 둘레둘레 보니 동구마천 가는 길에 장승 하나 서 있구나. 이거 봐라. 에이 괜시리 애먼 나무 베는 소리만 산중에 쩌렁쩌렁 회번했네 그려. 이거 애 안 쓰고 잘됐다. 지게를 찾아지고 장승전에 달려들으니 장승이 눈을 딱 부릅뜨고 낮게 빗길을 올리거나 병강세가 호령한다. 병강세가 호령해. 내 이놈 누구 앞에 눈 운역을 부릅뜨느냐. 삼남 제일 혹을 병강세 이름도 못 들었느냐. 사랑 노름 말도 못하고 난장판 씨름판에서 이 몸이 사람 짓들고 복장을 먼저 훅 때리고 뒷덜미 잡아 콘두 박을 적 범강 상달 같은 놈도 내 앞에 떨어지는 뒤 수족 없는 내가 놈이 은감생심 견줄 수냐. 달려들어 불꽃 안어 정승우수

강세 계집 판결하고 아이고 찔이 터디우셨어. 시장 아가씨 밥 자시오 하고 밥상 차려 들여보내놓고 장작나무 구경할 줄로 불 켜들고 나와보니

어떠한 사람인지 가운데 누웠는디 중관을 지냈는가 사모품대 정장하고 제수인이 또한 인접하고

그때여 장승목신 무죄간에 강세 만나 도끼 아래 조각 나고 아궁이에 들어가 탄체가 되니 오죽이나 원통하랴. 허공 중 전 높이 떠서 울다가 나 혼자는 이놈 원수를 못 갚겠네. 대방님 전 찾아가서 이 원정을 아뢰리라. 서울 도들 선창가에 서서 있는 장승 대방 찾아가서 문안을 드린 후에 원정을 아뢰는디. 이 변강세를 어떻게 하면 잘 죽일꼬? 하여느니 저 함경도 단천에 서서 있는 장승이 나앉더니 하는 말이, 그놈의 식구대로 새남터에 들어다가 모가지를 싹둑 비어 죽입시다. 하여느니 그놈의 잘못이 그럴만도 하나 계집은 말렸으니 죄를 줄 수 없는지라 다시 생각하시오. 하여느니 그때 마침 저 전라남도 해남 관머리에 서서 있는 장승이 텅 나앉더니, 대방님 하신 분부 절절히 올소이다. 대방님이 하신 분부 절절히 올소이다. 그렇게 흉악한 놈을 쉽사리 죽여서는 성에 차지 않을 테니 고생을 좀 지키다가 죽자 해도 죽지도 못하고 살자 해도 살 수가 없고 77-49 한 달여 아랫동안 밤낮 없이 복가대다 흥삭사를 하게 되면 장승 화장 한 죄인 줄을 저도 알고 남이 알아 괴히 징계될 것이니 우리 장승 수효대로 평안하식을 등에 지고 현강세를 찾아가 신문에서 팔톱까지 칠어듯 짱창판에 기름치듯 외관 몸을 칠칠어듯 겹겹이 발라놓으면 그 수가 어떨까. 대강이 듣고 좋아라고 기변이오 장해줬소. 그렇게 하옵시다. 이렇듯 공론하고 이리 많은 장승들이 조그마한 강세놈에게 사정없이 달려들째 머리에서 어깨까지는 금상도 전라도 차지하고 어깨에서 항문까지는 강원도 평안도 차지하고 항문에서 팔톱까지는 황해도 함경도 차지하고 오장육부 내장부는 경기 충청이 차지하고 84,000 팔끝이며 사대삭신 6,000마디를 한 군역도 빠짐없이 든든히 잘 바르라. 팔도장승을 듣고 사냥 나온 벌떼같이 병 하나씩을 등에 지고 각기 소장 맡은 대로 병 도배를 하더니만 안개같이 구름같이

0: 창작판 소리 내릴 수도 들어갈 수도 병강세가 중 병강세 그럼 그렇지부터 병강세가 팔도 장승들의 화를 사다 부분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이날에 타악반주에는 김인수였습니다.
1: 여보시오, 내 문자 통군 굴어나갑니다. 봄은 홍하니 홍하는 백발이오, 맥피 왕토이오, 거석이 홍하니. 출가하면 위니오,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 백서요, 567 두루 승승이요, 135 대감이요, 명지 유적은 전라 간영 전주로다.
0: 판소리 토파보기.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지식 한 스푼. 판소리 토파보기.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우리말입니다.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적벽가 중 군사서름 타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군사서름 타령은 조조의 군사들이 전쟁 전날 밤 술과 고기를 많이 먹고 취하게 되자 서로 자신들의 서름을 털어놓으며 슬퍼하는 부분인데요. 적벽가의 눈대목으로 불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맨 처음에 나온 군사는 부모를 그리워하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진양조 슬픈 계면조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일제강점기 유성기 음반 취입 때도 많이 취입이 되었던 대목입니다. 군사들의 서름은 부모 생각부터 자식 생각, 아내 생각 등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원본 삼국지연의에는 없는 부분으로 전쟁을 겪는 군사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민중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한국적인 각색이자 적벽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에 부르는 부모 생각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양조로 고당상 학발양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고당상 학발양친은 집에 학처럼 머리가 하얗게 늙으신 부모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고당은 늙은 부모님께서 거처하는 집을 가리키는데요. 배별한 지가 몇 날이나 되며 이별한 지가 몇 날이나 되며 부해여 생하시고 모해여 육하시니 아버님께서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께서는 나를 기르셨으니 욕보지 덕택인데 호천 만극이로구나. 그 은혜를 갚고자 하면 하늘같이 끝이 없구나 이런 뜻입니다. 화목하던 전래 권당 집안의 일가친척을 이르는데요. 규중의 홍한처자, 홍한처자는 자신의 처와 아이들을 이르는 말이죠. 천리 전장에다 나를 보내고 오늘이나 소식이 올 거나 내일이나 기별이 올 거나 기다리고 바라다가 서산의 해는 기울어지니 출문망, 출문망은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걸 얘기합니다. 출문망이 몇 번이며 바람 불고 비 죽죽 오는데 의려지망이 몇 번이나 되는가. 의려지망은 어머니께서 문에 기대어 아들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소중랑의 홍한거래. 소중랑은 한나라의 소무인데요. 이 소무가 흉노 땅에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북해로 귀향을 갔는데 기러기 발에 편지를 묶어 소식을 전하던 일을 가리킵니다. 편지를 뉘 전하며 상사곡 단장회는 주야 수심에 맺혔구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리움이 밤낮으로 수심이 생겼구나. 조총한도, 조총한도는 옛 군복에 갖추어서 차는 긴 칼과 조총을 얘기합니다. 이 조총과 환도를 드러매고 육전 수전을 섞어 할 적에 생사가 조석이로구나. 생사를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0: 만일 객사를 하거든면 개 니라서 안장을 하며 골폭사장. 골폭사장은 모래밭에 뼈가 드러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죽어서 흩어져서 오연의 밥이 된들, 까마귀와 솔개의 밥이 된들, 누가 손뼉을 두드리며 후여쳐 날려줄 이가 있더란 말이냐. 일일 사친 십이시로구나. 하루 종일 부모님을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군사의 마음 한번 소리로 들어보실까요? 적벽가 중 군사서름 대목 부모 생각 부분입니다. 소리의 송순섭, 북반주에는 박근영입니다.
1: 고당산 학벌량 헌지가 면달이나 되며 부해여 생하시고 호해여 육아하시니 역복현인된 호천 만극이로구나

일본의 애국 오나리나 소식이 올 거나 내일이나 기별이 올 거나 기둘이고 바래다가 서산호 해놓은

언니이며 바람 부르고 비죽죽 오는 뒤 지마잉이 몇 번이나

0: 노래
1: 아주 제
0: 편지를 주저 오며

만일 객사를 얻으면 친이랴서 안장을

0: 연우. 손뼈골
1: 쉬고
0: 또 다리어주며
1: 준체
0: 다리어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적벽가중 군사설움 타령 대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군사설움 중 부모 생각 부분이었습니다. 소리의 송순섭, 북반주에는 박근영이었습니다. 군사들의 시점에서 전쟁을 바라보며 서민의 일상이 파괴되는 전쟁의 잔인함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삼국지연의에는 없는 우리 판소리의 정신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방수미와 넉살의 신봉사 눈뜨는 대목 작은 것들의 신 보내드립니다.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0: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정보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학학다식 GMC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용모출중음명도사 삼섬옥수 김감독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과 소리꾼을 소개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바로 어제부터 시작된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 축제죠. 여우락 페스티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의 줄임말인 여우락이 올해 17회를 맞았는데요. 올해는 30년차 대중음악가인 이한철 씨와 다재다능한 젊은 소리꾼 유태평양 씨가 예술감독과 음악감독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장래 경계를 지우고 누구나 즐기는 우리 음악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새로운 판을 짰다고 하는데요. 여우락 하면 다양한 장르와 분야의 예술가들이 충돌하고 화합하며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협업의 축제로 널리 알려진 만큼 이번 페스티벌의 출연진들이 아주 쟁쟁합니다. 서로 다른 장르의 두 감독이 모든 인맥과 역량을 총동원해 한 달간 축제를 이끌어갈 주인공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뮤지션의 뮤지션으로 불리는 강산혜 씨를 비롯해 선우정아, 하림을 필두로 댄서 립제이까지 여기에 국립창극단 김수인 씨와 소리꾼 정복원, 정윤형, 서희철 가단 등 우리 음악의 오늘을 이끌어가는 젊은 국악인들이 총출동해 오늘의 국악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평소 전통의 무게를 두고 활동해온 소리꾼 정윤형 씨는 컨트리 공방과 만나 미국 전통음악인 블루그래스 밴드와 판소리의 만남을 준비 중이고요. 정복원 씨는 강산혜 씨와 록의 자유로운 에너지와 판소리의 깊은 울림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폐막 공연을 준비 중인 유태평양 씨는 일상 속 생각을 팝음악과 판소리의 어법을 넘나들며 1인 음악극 같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여우락의 음악감독을 맡은 유태평양 씨는 예술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뭉치고

사람들의 무대가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찬 일이 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밝히며 축제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7월 25일까지 한 달간 펼쳐질 여우락에서 어떤 우리 음악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여우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며 유태평양과 정복원 씨가 함께한 비나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맞은 할제 왕심리 정용이요 동고만리 백 걸어다 총남산 한산 되고 과천안 낙산 화산이 배쳐 동작강 속구 막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

고상이고 고상쌀이오 거상버섯 달쌍이라 정인삼촌 복채쌀 동네방네 굴날쌀이오 이웃지간 해살쌀 도정난대 실물쌀 흙을 달아 도살이오 돌나라 석살이라 산나무

회룡살이오 지붕마루는 용총살 혼인대사 주당살이오 마루대청 성주님살 건너방에 건옹살 한방을 접어들어 희벽저벽벽밭살 내외지간에 공방살 애기남대 삼신살 화대밑에는 넉마살 거리거리 서랑살 부대기 부대기 서랑살.

0: 건강에 소멸을 하니 건부건명이 대가중 만사가 되기로고 백성의 허고 밤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 성취 바로 은이라
1: 밤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 성취 바로 은이라

0: 태평양과 정복원의 소리와 연주로 비나리 들어보셨습니다. 북 연주 실력이 정말 놀라운데요.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7월 한 달간 국립극장에서 펼쳐질 여우락 페스티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매일 아침 7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를 진행하는 이한철 씨가 예술감독을 맡고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감각적인 소리꾼 유태평양 씨가 최연소 음악감독으로 함께하는 무대라 어떤 작품들이 탄생할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기회되시면 신나는 우리 음악과 함께 이 여름을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수군가 보유자 김세미입니다. 얼씨우!
0: 이번에는 새롭게 편곡된 춘향가 중 한 대목 들어보실까요? 신유진의 방자입니다. 춘향이를 부르러 가는 방자의 모습이 현대적 음악으로 재탄생했네요. 신유진의 방자 띄워드립니다.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건거러지고 맵씻고 대도 고운 처방자. 세수고 발랑거리고 우멍스런 처방자. 말자라고 눈치 있고 영리한 처방자. 쇠털벙치 궁초같은 햅시 있게 달았어. 성천도 우주 접저고리 삼승모선 육날씨돌 수지비로 곱들 메고 청창원 업자락을 뒤로 자처잡음에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깜짝 놀래 그네 아래 내려서며 하마트면 낙상할 뻔하였구나. 허허, 알아. 사서삼경 다 읽어도 이런 쫄쫄이 문자 처음 듣겠네. 아, 인제 16살 먹은 처녀가 무엇이었죠? 낙태따네! 향단이 쏙 나서며, 아니 이 녀석아, 우리 아씨가 언제 낙태라더냐 낙상이라고 했지? 그건 잠시 농담이고, 오늘이 일기화창하여 사또

오시니 전말 말고 건너가세.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어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종주리 세 열시까지 세양주 시나라까지 종종 꼬아 파치라더냐? 이 죽음으로 쏙 빠질려서가. 허허, 우리 춘향아씨 집에서 글공부만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욕공부도 담뿍하였네 그려. 허나 자네 처사가 글렀지. 아니 내 처사가 뭐가 그러단 말이냐? 내 얘기를 테니 들어봐라.

0: 판소리 춘향가의 재간둥이 방자라는 캐릭터를 사운드와 함께 재해석한 신효진의 방자 들어보셨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고수 정준호입니다. 얼씨고!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체 수군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정순임 명창은 어머니 장월중 선으로부터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를 물려받았는데요. 이 중 수군가는 전통적인 동편제 소리인 장판개, 배설향, 장월중선을 거쳐 내려온 가문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들으실 음원은 국악방송 악당이반 판소리 전집으로 기획되어 2005년도에 경주의 동락당에서 녹음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장판개체 수군가 여덟 번째 시간으로 여우가 토끼 말리는 대목부터 토끼가 수궁 들어가는 대목까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수님, 북반주에는 박근영입니다.
2: 토끼 듣고 주부 말씀 듣고 보니 수궁 정치가 참 좋소 그려. 아, 꼭 그렇게만 좋다면야. 아, 주부 따라 수궁 경치나 한번 보러 갈라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면서 공연히 좋은 말을 했단 말이오. 아, 여보세요, 별주부. 나 수군가 따라갈 테니 벼슬 한 자리 시켜줄라요? 아, 좋소이다. 그럼 같이 갑시다. 자리는 앞에서 앙금앙금, 토끼는 뒤에서 깡총깡총, 말로 해변을 때려가르제 건너 앉으며 여봐라 토끼야, 왜야 너 어디 가느냐? 나 수궁 간다. 수궁은 뭐 들어가느냐? 훈련대장 살러 간다. 자식

저놈아 잘해 너네 말을 듣고 맘 창에 를 가려 하느냐 깻일은 모르느냐 삼녀대부 구련이도 어복 중에 곤대고 장사대부 가리도 양자강에가 빠져 죽고 요녀 순처 아완여영 창호산 주문 날에 순임금 따라오다 소상강에가 죽었으니 하지 마라. 그래도 나는 수군 가서 구경만 하고 그냥 올란다. 꽃다 내 말 또 듣거라. 고집어담 방신된 일 내의 모르느냐. 상주의 몹쓸 고집 비간의 말을 아니 듣고 목야 분사거여 있고 진나라 시황고집 부소의 말을 아니 듣고 궁심소용 15년에 이세망구 걸려있고 한나라 한신이도 개처럼 말을 아니 듣고 삼족을 밀었으며 칼자를 쓰르르 언니인 형가 억수 한풍 슬픈 노래 장사일 제못 받고 천추하는 초패왕도 침묵 아래 한번 가서 다시 오지 못했으니 가지 마라. 녹록한 자네 모발 빨려 무엇 허리암마는

왔으니 또한 나와 이 산중에서 아들이 길을 뜨리고 개천에 같이 늙어 통지상 집시별을 맞았더니 네가 처지게 여기 웬일이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토끼 듣고 깜짝 뛰어돌아서 되지만은 아이고 여보시오 별주부 나 안 갈라요. 내가 오늘 저 여호 사촌 아니었으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였네. 여보시오 별주부 평안히 잘 가시오. 난 안 갈라요. 도로 깜짝깜짝 뛰어 올라가니 별주부 기가 막혀. 내 이놈 여호야! 네가 네 사촌 수달빛 따라 죽음에 들어왔기로 타국 김세이라고 여기 여겨 호조 판서를 시켰더니 호조 돈 30만 냥을 못된 갑자고리 하야 없앴기로 곤장 30대를 때려 문에 출송시켰더니 그 말이 탈로 날까봐 남도 수궁을 못 가게 심술 부려 이놈. 예 게임 못된 놈. 토끼가 듣고 깜짝 뛰어 돌아서더니만은 아따 여보시오 별주부 그 말씀이 똑다올소 똑다오라. 아 저놈이 심술이 꼭 그렇습니다. 저놈이 어디 먹을 것이 있으면 지가 앞장서서 가고 저 제놈의 김포수가 목

짚고 딱 앉았는데는 나를 먼저 보냅니다. 아주 못된 놈이지요. 아, 여보시오, 별주부. 나 당신 따라갈라요. 그러나 한 가지 난처한 일이 있어. 아, 무엇이란 말이오? 내가 수부 따라 수궁 천리 들어갔다가 일거의 소식 돈절하면 그 안이 원통하오. 별주부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또 한 번 구변을 내어놓는디. 수궁 천리 뭐다 마소 앵자도 불안 천리 양해왕도 가보았고 위수어부 촉구라는 황변 장군 한신이도 소하 따라 한중 가서 대장도 놀랐으니 온 건대 대선생도 나를 따라 수궁 가면 훈련 대장을 것이지 염려 말고 들어가세. 그리하면 같이 가세. 벽에 수변을 내려갈 때

혼천산 돌던 토끼가 벽에 수별을 가더라도 우리 번님 앵무전에 금발을 한 말을 부디기 전하 여라 잔소리 하면 대저 가를 째 그날 싸 말고 동생아 살라 허여 물결이

전국을 늦게 떠나 간다. 토끼가 보더니만은 아이고 나 저 물 무서워서 못 가겠다. 내가 숭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대도 나 안 갈라요. 도로 깡짱깡짱 뛰어 올라가더니만은 그 따따한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그 잘생긴 낯짝을 내어놓고 요리 떼작 저리 떼작 반찬 대가리 굽듯 허제 별주부 기가 막혀. 에레이순 참년의 자식, 아 벼슬어로 가자는디 용땅기 줄 땡기듯이 째찌빼띠 하고 앉아있는 꼬락선이라는 것이 내 궁둥이가 씌어서 못 보겠다. 옳다면 하고 말테면 말아라. 그러나 내 놈 상호를 보니 인중밑이 짧은 것이 단면격이 분명하고 안중에는 하망살이 비쳐서 내일 아침 묘심할 지시초에 저 그 제놈의 김포수가 잘 나가는 총으로 내 놈의 양미간 골칫대머리에다가 딱 대고

마시오. 그 탄소리 좀 마시오. 우리 산대가 다 총으로 망했어. 아 그런디 수군 가면 총 없소? 어 이 사람아, 아 수화가 상충인디 총이라 하는 것은 불이 있어야 나가지? 아 대차 그렇겠소? 그러면은 내가 주부 따라 가기는 가요마는 좋은 수가 하나 있어. 뭔 수요? 아 주부가 먼저 물에 들어가서 목물만 차면 내가 따라갈 것이고, 그러려면은 난 안 갈라요. 아 그럽시다. 별주부가 물에 풍덩 들어가서 둥덩 둥덩 떠다니니 토끼가 보더니만은 핫다 그 물 참 보기보다 실없어 그려. 어디 나도 한번 들어가 볼라요. 어서 어서 들어오시오. 그때야 토끼가 버드나무 가지를 앞니로 꽉 물고 뒷발목을 물에다 슬그머니 담가놓게. 별주부라 하는 짐승은 물속에서는 편전살같이 빠른 짐승이라 우르르르르르르르 달려와서 토끼 뒷발목을 꽉 물고 물속으로 울룩울룩울룩울룩울룩 들어가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좀 놀아 깝깝해 죽겠다. 야 이놈아 잔소리하지 마라. 아가리 벌리면 짠물 들어가면 가 녹는다. 할 수 있느냐? 내 등에 옷 피거라. 내 들어가면서 소상 팔경을 일러줄 것이니 구경이나 착실히 허거라니. 그때여 별주부가 토끼를 업고 소상 팔경을 들어가는디.

시를 떠나간다.

0: 가지고구나.
1: 박수.

나라 들고 삼강을 길어 있나 한수로만 돌아든다 요량한 남은 소리

미가

하도 든가.

사연순환 최우유적이로구나. 공항대를 당도하니 선사는 발라 청천대요. 이 수중분 백노주란 이태백일 놀던 태요. 신명강을 담보헌지 백낙천 지르고

품어 들고 하여 있단만은 오맹덕일세 치웅 이금에 안재재요 뭐라고 재기 본받네 고소성그허자 배를 맺니 산산세 소리난 원 그거를 다 응하여 객사

0: 어디가 쨍그렁청 들리거나 토끼가 눈들어 사변을 살펴보니 태원현판에 황금 대자로 새겼으되 남해 용궁 수정문이라 그릇이 새겨난디 토끼가 보고서 좋아라고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째 수군가 여덟 번째 시간으로 여우가 토끼 말리는 대목부터 토끼가 수궁 들어가는 대목까지 긴 호흡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0: 명수님 복반주에는 박근영이었습니다. 장월중서는 장판개체 수군가를 딸인 정순임 명창에게 가르쳤는데요. 이 소리는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귀한 소리입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을 통해 장판개체 수군가 전판을 함께 만나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체 수군가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3: 최판사의 명판결.
0: 네, 오늘 최판사님을 찾아온 분은요. 요즘 암행어사 직무와 결혼 준비를 병행하며 한창 바쁘시다는 이몽룡 씨인데요. 무슨 일 때문에 이곳에 오셨을까요?
4: 아휴, 최판사님,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글쎄 제가 드디어 우리 춘향이와 백년 가약을 맺는 뜻깊은 날에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겪었지 뭡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식을 앞두고 찾아와준 하객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저 멀리서 빨간색 운동복에 모자까지 눌러쓰고 결혼식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한 커플이 눈에 띄는 겁니다. 처음에는 급히 오시느라 그랬나 보다 했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결혼식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연신 사진을 찍어대고 수군거리는데 제가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거든요. 야, 여기 하객 동선이 별로다.
5: 뷔페 음식은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4: 아주 결혼식장 품평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건 축의금은 딸랑 2만 원 내놓고 식권은 두 장이나 받아가서 그 비싼 뷔페 식사까지 아주 야무지게 하고 갔다는 겁니다. 신랑 신부의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날이 그 사람들에게는 공간 체험, 맛집 리뷰, 장소가 돼버린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고 원통해서 잠이 안 옵니다. 암행어사로 백성들을 굽어 살피느라 이렇게 늦깎이 결혼을 하게 된 저를 능멸하고 능멸한 이 예비부부 암행 투어단을 고소하오니 부디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0: 어머나 세상에, 암행어사 이몽룡 씨 결혼식에 하객으로 위장한 암행 투어라니요. 치솟는 결혼 비용 때문에 실패를 줄이려는 고육지책이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지만 이런 얌체 민폐족을 그냥 두면 안 되죠. 최판사님, 속 시원하고 따끔한 판결을 내려주시죠.
6: 남의 가장 기쁜 잔치날에 불청객으로 몰래 참석해 분위기를 망친 것도 모자라 도둑 촬영에 식사까지. 이것은 명백한 몰지각한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본인들도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이라면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터인데 그런 짓을 벌여요? 어이구. 이에 본 판사는 아래와 같이 판결합니다. 얌체 암행 투어를 벌인 예비 부부는 당사자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50명과 민폐 암행 투어 커플 10세트를 참석시킬 것이며 앞으로는 2년간 어떠한 결혼식장에도 발을 들여놓지 못함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7: 불쌍한 우리 시골 총각, 오갈 데 없는 거시기 말만 하다가 퇴짜를 맞았구나. 그 모양이 하도 불쌍해서 동네 아줌씨들이 모두 뚜쟁이로 제쳐오고 준매를 서대는디.

0: 걸 대구에서 올라온 날씬한 걸
1: 한세워
0: 남원은 쌉쌍한 걸 대전은 느긋한 걸 인천에 부지런한 걸 답답한 걸 속 없는 걸 눈치 없는 걸 내숭 떠는 걸 옆만 보는 걸 무시하는 걸 짜증내는 걸 싱거운 걸 집요한 걸 돈만 쓰는 걸 꺼정해도 가망이 없어 보였는데 마지막이다 하고 만난 이 밝히는 거리 한 번 보고는 또 보자고 하니 이 총각 좋아서 맞선 보러 나가는구나 나간다 나간다 멋있는 사나이 나가신다 머리는 착세워 제발 안 넘기고 이번에는 복장에 좀 더 신경을 썼구나 블랙수트와 블랙니트 화이트 셔츠에다가 루이 불똥 가방 구두는 구자로구나 어디서 났냐고 다 수가 있지 장미꽃 한 다발 품에 품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서 약속 시간만 기다리네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행복하게 해주겠소 당신이 원한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모두 따다 드리겠소 당신이 원한다면 저 하늘의 달이라도 모두 따다 드리겠소 전 일할 줄 몰라요. 설거지도 안 해봤는데요. 저 상관없구만이라. 하긴 도우미 아줌마 부르면 되지. 돈은 좀 가지고 있나요? 선산도 있어요? 언제 개발된다는 것도 없는 얘긴가요?
1: 쉬고.
0: 특수 장목 같은 것도 하나요? 선산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그럼 됐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물이 잘났나 언변이 좋나 내 세울 것 하나 없이 옷만 번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번에도 역시 퇴짜로구나
1: 아이고
0: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버지
1: 아이고
0: 한해 가고 두해 가고
1: 아이고
0: 얼굴에 주름만 가득 헐것신디 어느 세월에 며느리 보고 손자 볼까 없니 없이 키우나들 잘못될까도 심조사 70평생 마음 편할 날 없으시네
1: 쓰고
0: 장가고 우와 쉬고 혼자 계신

죽어야 쓰겄구나. 이리하여 이 노총각은 다시 고향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올 때 차림으로 만두집

0: 나서는디.
1: 쉬고.
0: 바로 그때 한 처자 썸 나서면서 고소 나도 좀 데려가세요. 오메 아여 우리 집 만두 배달해 먹던 단골 처녀 연변 처녀 김은정 씨 아니여?
1: 쉬고.
0: 아니 허구한 날 세탁소 재봉틀에 고개 푹 숙이고 앉았느라 그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김은정 씨 아니여?
1: 쉬고. 당.

변해요. 이제나 저제나 나를 찾아보길 기다렸는데 부정하게도 떠나신다니 그 무슨 말씀이오. 내 마음은 이미 당신의 것이 되었음네. 당신이 머무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0: 아니 거시기 이게 뭔 말이라요? 거서 매일 아침 우리 가게 앞까지 피질도 해주고 무거운 박스도 날라주고 한 것이 다 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요? 저 그랑께 저 거시기 거시기고 뭐시기고 저는 이미 결정했으니 제발 좀 데려가줘요. 오메 이게 뭔 호박 넝쿨째 굴러오는 소리라냐? 허허 자세히 보이니 더 이뻐 보이네 김은정씨. 그나저나 어차피 다 포기하고 시골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차라리 잘 되었어요. 저도 여기 세탁소 일 그만두고 고향 이은변 같이 인심 푸근하고 공기 맑은 데 가서 살고 싶어요. 초록은 동색이요 유유상종이라 했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동안 공연이 딴 데서 난리만 쳤구나. 그러면 우리 고향 가서 거시기 역에 알콩달콩 살아보겠소.
1: 가지지.
0: 간다 간다 고향집으로. 아! 간다 간다 대집으로. 아! 저 처녀는 내 것이여 문전옥답에. 아! 가을 열매 달린 듯이 주렁주렁 자식 낳고 아버님께 효도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고 거시기 엄서 살아보세. 거시기 검서 살아보세. 거시기 검서 살아보세.
2: 창작판 소리 노총각 거시기가 들어보셨습니다. 들어보신 대목은 또 다른 맞선부터 결혼하는 대목까지였습니다. 소리의 남상일, 북반주에는 박종훈이었습니다.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과 우리 소리 함께하는 동안 손장단도 치시고 추임새도 많이 넣어주셨을까요? 7월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남은 2026년 한 해가 오늘 나눈 소리처럼 언제 어디서나 얼씨구 좋다 하는 기분 좋은 추임새가 절로 터져나는 날들로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염이고요. 저는 내일 다시 재미난 소리 보따리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0: 기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 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 국악당의 서인아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열린 청은가야금 연주단 제31회 정기연주회 잠시 쉬어가는 숲 보내드리겠습니다. 숲을 주제로 자연이 주는 여유와 평화 그리고 위로의 감정을 가야금 선율로 풀어냅니다. 전통 국악의 깊은 울림 위에 현대적 감각의 재즈, 창작곡의 다채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요. 첫 곡은 25형 가야금 3중주 태평가 재즈와 젓가락 행진곡입니다. 이 곡은 경기민요 태평가와 젓가락 행진곡을 재즈풍의 25형 가야금 연주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경쾌한 왈츠 리듬으로 시작해서 다채로운 화성이 전개됩니다. 익숙한 두 멜로디가 층층이 쌓여가는 과정을 통해 전통의 동시대성을 청각적으로 선사합니다. 젓가락 행진곡은 두 사람이 한 대의 피아노를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 연탄곡이죠. 다장조의 한 옥타브 내에서 젓가락 모양으로 검지로만 피아노 건반을 칩니다. 반복되는 멜로디와 쉬운 손가락 움직임으로 처음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도 쉽게 연주할 수 있는데요. 이름은 행진곡이지만 음악적으로는 3박자 왈츠의 형태여서 경기민요 태평가와도 잘 어울립니다. 젓가락 행진곡의 원곡이 궁금해지는데요. 1877년 영국 여성 유페미아 엘렌이 16살의 나이에 작곡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여성 작곡가가 드물었던 시대적인 환경에서 남성의 이름으로 가명을 써서 출판했다고 하죠. 오해영 작편곡 25연 가야금 3중주 태평가 재즈와 젓가락 행진곡을 최혜지, 김영지, 임현우의 가야금 남기석의 타악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삼중주, 태평가체즈와 젓가락행진곡을 최혜지, 김영지, 임현우의 가야금, 남기석의 타악으로 감상하셨습니다. 20세기 전반 일제시대에 창작된 신민요 태평가의 가락과 19세기 후반 창작된 젓가락행진곡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선율이 재즈와 어우러져 현대적인 감각의 풍류가 만들어졌네요. 다음 곡은 정확합주 가곡 태평가입니다. 태평가는 전통 가곡 한바탕을 부를 때 마지막에 남녀가 함께 노래하지요. 조선 후기 시조 작가 김천택이 편찬한 가곡 노랫말 모음집인 청구영원에 실린 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태평성대, 유지이로리오 순지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라는 시조를 부릅니다. 조선 전기 문신인 성수침의 작품이죠. 보통 가곡은 가야금 거문고, 대금 세피리, 해금 단소, 양금 장구 등 관현악 반주를 갖추어 부르는데요. 노래가 없어도 독자적인 선율로 충분히 음악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순수 기악곡으로도 많이 연주됩니다. 오늘 연주에서는 노래 없이 가야금, 피리, 양금 그리고 장구 장단만으로 연주합니다. 기악합주 가곡 태평가를 김수연의 가야금, 강석주의 피리, 강은하의 양금, 남기석의 장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정학합주 가곡태평가를 김수현의 가야금, 강석주의 피리, 강은하의 양금, 남기석의 장구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수현은 가곡 전수관 정음의 연주 단원을 역임했고 강석주, 강은하, 남기석은 모두 대전시립 연전국악단 상임 단원입니다. 실록이 우거진 숲의 향내와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곡은

12현 가야금 제주 숲입니다. 황병기 작곡 숲을 재구성하여 초연하였습니다. 숲은 1963년 황병기가 작곡한 첫 가야금 독주곡입니다. 1장 녹음, 2장 뻐꾸기, 3장 비, 4장 달빛으로 구성되는 표제음악이죠. 1장 녹음은 정가풍의 악상으로 그윽하고 시원하고 2장 뻐꾸기는 산조의 곡취를 물씬 풍겨 자유롭고 분방합니다. 3장 비는 음색에 끊임없이 변화를 주면서 빗소리를 묘사하고 4장 달빛은 부드럽고 잔잔한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의 연주는 숲과 어우러지는 자연의 소리를 담은 MR을 반주로 해서 숲 속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병기 작곡 숲을 도양이의 MR, 김순진과 유현문의 12현 가야금 제주로 감상하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1분만 듣겠습니다.

황평기 작곡 숲을 도양이의 MR 청은 가야금 연주단 대표 김순진과 회장 유현문의 12연 가야금 제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황병기는 숲의 악상을 청록파 박두진 시인의 시 청산도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산하 우뚝 솟은 푸른 산하,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하, 숱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골 골짜기서 울어오는 뻐꾸기. 다음 곡은 개작 초연되는 가야금 병창 녹음방초입니다. 녹음방초는 단호풍경을 묘사한 단가인데요. 가야금 병창으로 주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사설은 녹음방초 승화시의 해는 어이 더디가노로 시작해서 단가 강상풍월과 백발가와도 유사한 노랫말로 구성됩니다. 여기서는 전통 가야금 병창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원곡과 다르게 전주와 간주에서 가야금의 역할을 확대하고 판소리처럼 안위를 넣어서 단호풍경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엮었습니다. 연주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가야금 병창 녹음 방초를 박사랑, 김용선, 김순진, 유현문, 이은별, 최혜지, 김영지의

창에 허여 창창한 숲속에 백혈이 잦었구나. 때때마다 성현들은 사냥자치 나단 말가.

가야금병창 녹음방출을 박사랑 김용선, 김순진, 유현문, 이은별, 최혜지, 김영지의 가야금병창과 남기석의 장구로 들으셨습니다. 가야금병창을 부른 박사랑은 개천예술제 국악경연대회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고 김용선은 대전 전국 국악경연대회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MR 제작자 도양이는 하트 시각장애인 체인버 오케스트라 전임 작편곡자입니다. 녹음이 짙어오는 요즘 같은 녹음방초 승화시에 어울리는 단어 노래가 아니었나 합니다. 다음 곡은 최혜지 작곡 25현 가야금 독주 달의 전설입니다. 2018년 초연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중 야수의 슬픈 사랑을 달을 통해 표현한 곡입니다. 신디사이저의 미디 음악과 가야금이 조화를 이루고 25현 가야금의 다양한 주법과 테크닉이 긴장과 이완을 넘나들고 연주자의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곡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최지혜 작곡 25현 가야금 독주 달의 전설을 오예진의 가야금, 박지연의 신디, 남기석의 탁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최지의 작곡 25형 가야금 독주 달의 전설을 오예진의 가야금, 박지현의 신디, 남기석의 타악으로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은 류영선 작곡 25형 가야금 사중주 키 큰 나무 숲입니다. 이 작품은 작곡가가 박노해 시인의 시 키 큰 나무 사이로에 키 큰 나무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네 라는 식구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숲이 되어주는 삶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류영선 작곡 25형 가야금 사중주 키 큰 나무 숲을 이은별, 임현우, 강은하, 최혜지, 유현문, 오예진, 김영지, 김순진의 가야금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류형선 작곡 25형 가야금 사중주 키 큰 나무숲을 이은별, 임현우, 강은하, 최혜지, 유현문, 오예진, 김영지, 김순진의 가야금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숲에 가서 쉬는 것을 넘어서 나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하나의 숲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가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 대전시립연전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열린 청음가야금연주단 제31회 정기연주회 잠시 쉬어가는 숲 보내드렸습니다. 스승과 제자 10명이 한마음으로 30년이 넘도록 갈고 닦은 청음가야금연주단이 전통곡과 기존 창작곡을 새롭게 구성해서 편안하고 상쾌한 숲속에서의 시간을 선사한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구의 현장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충청과 영남 지역의 또 다른 공연 실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인화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필요한 건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검색이 능사는 아니다. 호흡이 긴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 또 이렇게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걸러내고 재구성할 수 있는 지식과 사유의 근력을 함께 키워야 한다. 인문학자 김경집의 사고혁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검색하면 금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인생의 문제처럼 정답이 없는 것들을 해결할 때는 결국 내 안에 쌓인 경험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쌓은 경험들이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오래 들여다보며 생각의 힘을 키우는 그런 시간들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0: 어떡해요. 7월이에요. 7월 4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벌써 7월이라는 건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실감 나세요? 글쎄 뭐 그렇지 벌써 많이 지났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감이 안 난다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잠깐 멈춰서 지나온 시간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 나가는 데 더 힘이 되는 거겠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오늘 함께할 분도 지나간 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얘기를 발굴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무대가 된 30개 도서관의 이야기,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을 쓰신 백창민 작가 모실 거예요. 어떤 얘기 나눌지 귀 기울여주세요. 닉네임 윤혜성님 신청곡 적어주셨네요. 네, 저희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또 빈사님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하고 와주셨고요. 또 또사님께서는 6월 20일 신경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같이 살아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산다면을 쓰신 지은정 작가님 얘기 듣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인간관계도 역시 탐구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스누피 한 명 더 있습니다 하셨는데 지은정 작가님이 남편을 스누피라고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스누피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들 서로 조금씩 다르니까 다들 어느 정도는 서로서로에게 완전 신경 다양성이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똑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또 더 알아가려는 노력도 필요한 거겠죠? 문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다시 듣기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되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윤혜성님 신청하신 곡 지금 보내드릴게요. 안숙선의 소리, 장덕화의 북장단으로 단가 만고강산 듣겠습니다.
1: 만고강산

기울인 듯 잠든 구름

청춘색을 자랑한다. 동네산 좋은 경치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우리 근현대사의 무대가 된 30개 도서관 이야기,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을 쓰신 백창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백창민입니다.
0: 네. 도서관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으신데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 좀 해주세요.
1: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그 도서관 덕후로 도서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 백창민입니다.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이라는 책을 출간한 이후에 전국 곳곳에서 강의랑 답사를 통해서 시민분들에게 도서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그 다음 책으로 책과 네. 도서관에 미친 사람들. 도서관을 무대로 역사에 맞섰던 20명의 이야기 출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저는 그 도서관에 자리를 열심히 맡은 후에 그 다음에 놀았거든요. 네, 자리를 열심히 맡은 후 친구에게 자리를 빌려주고 한참 놀다가 너무 일찍 왔다는 고단함 때문에 집에 일찍 갔어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1: 책과 도서관 중에 책도 좋아하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책 보셨어요? 연애하셨어요?
1: 저는 연애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다니던 무렵에도 그렇게 도서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알려져 있는 남산 도서관이나 정독 도서관 같은 곳들은 또 가끔 공부하러 가기도 했지만 그렇게 또
0: 보통 도서관에 열심히 가시는 분들 보면은. 커플이어가지고 둘이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이러려고 열심히 맞습니다.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1: 공부를 빙자해서 또 여학생들을 보러 가거나 만나러 가거나 하는 친구들도 많았죠.
0: 근데 그쪽도 아니고 진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사랑하셨던 거군요.
1: 사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매력

0: 점점 느끼게 된 것은 좀더 이후지만,
1: 네. 그래도 어쨌든 도서관에 자주 가셨으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매력을 찾아내시고 이러셨을 거잖아요. 처음엔 어쨌든 공부하러 가신 걸로.
0: 네, 뭐 여느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빙자해서 어쨌거나 자리도 좀 차지해서 공부하는 시늉도 하고, 저도 뭐 그때는 다른 분들이랑 도서관에 대한 추억이 비슷했고요.
1: 일단 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근데 책을 많이 싸질머지고 가야 되는 어떤 무거움이 있는데 또 선배님들의 족보라는 얘기 지금도 쓰나요?
0: 지금도 시험에
1: 이런
0: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족보로 또
1: 자료를
0: 얘기
1: 또
0: 좀
1: 이렇게
0: 많이 하고
1: 쉽게
0: 있죠.
1: 빌릴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
0: 맞습니다.
1: 작가님 그래서 유리하셨어요? 어떠셨어요?
0: 뭐 그때는 뭐 공공도서관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고, 이제 저희가 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쪽으로 갈수록 책이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칸막이가 있고 독서실에 가까운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들은 꽤 있지만, 의외로 이제 우리 시대에는 독서를 배제한 학습을 했던 그런 시기도 많아서, 고등학교 때 도서관은 저도 그런 독서실에 대한 추억만 많이 있습니다.
1: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도서관을 그냥 공부하는 공간으로 이용하잖아요. 사실
0: 맞습니다.
1: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책이 있는데 그걸 막 찾아보거나 흥미로운 책을 발견해서 그책 속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면서 도서관을 자신만의 어떤 판타지 공간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근데 제가 느낄 때 우리 작가님이 약간 그러신 것 같아서요. 왜냐면 도서관 덕후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도서관을 좋아한다는 거는 나름 도서관의 그 공간이 작가님께 어떤 세계였던 거잖아요.
0: 뭐 도서관을 뭐 여러 가지로 누군가에게는 이제 공부방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책을 빌릴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쨌거나 수많은 책들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은 또 다르게 뭐 책의 우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책들이 모여 있는 공간 자체가 좀 상당히 저는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
1: 마치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 온라인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펼쳐져 있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0: 맞습니다.
1: 우리 작가님이 이제 도서관에 딱 들어갈 때 약간 그런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어서요.
0: 맞습니다.
1: 뭐 이렇게 근데 막 발벗고 연구하고 답사하고 이러신 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면 내가 뭐 어느 도서관을 좋아하면은 그 도서관만 이제 주구장창 가면서 왜냐면 책이 어쨌든 너무 많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작가님 보니까 온갖 도서관에 가셨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또 다른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500곳이 넘는 도서관을 다니셨어요. 이렇게 많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이걸 다 여행하듯이 찾아다니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공공도서관이 2025년 현재로 1,328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 도서관은 2년제랑 4년제를 합해서 615개 정도 있는데, 근데 이제 대학 도서관은 사실은 교직원이나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도서관은 한 1,328개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서관들을 조금 최대한 가보려고 애쓰고 있고,
1: 그게 신기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책은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도서관에 있는 책이 거기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책이 있나 그거를 궁금해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 외에 또 다른 약간 맛있는 음식을 먹방하시는 것처럼 그 어떤 도서관에 대한 역사를 흡수하시는 거였나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사실 관심 있는 아이템들이 좀 있을 텐데, 뭐 카페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미술관을 다니시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도서관을 약간 여행하듯 구경하는 게좀 좋았고요. 그러니까 어느 도서관마다 사실은 책이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0: 네. 또 비슷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도 있지만 그 어떤 도서관도 완전히 같은 도서관은 없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도서관의 새로운 공간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모든 서가의 책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특히 관심 있는 분야에 이렇게 서가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가끔은 이런 책도 있었구나 또는 내가 몰랐던 새로운 뭐 아주 예전에 출간됐던 책들을 네. 발견하는 즐거움 같은 게 사실은 있거든요.
1: 네. 네.
0: 또 서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간 위주로 많이 있지만 도서관은 아주 오래전에 출간됐던 과거의 이제 뭐 보물 같은 책들을 또 발견할 네. 수도 있어서
1: 아주 옛날 잡지도 있고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내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내가 몰랐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조금 새로운 네,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 도서관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1: 우리 작가님이 그렇게 네. 500곳이 넘는 도서관을 다니며 취재하신 내용을 연재하셨는데 네, 연재하실 네. 때는 도서관 그 사소한 역사였어요.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제목으로 책이 나왔어요.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 왜냐하면 이거 되게 좀 상반되지 않아요?
0: 사실은 네. 진실을 고백하자면
1: 네.
0: 제가 밀었던 책 제목 안은 아니었고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은 출판사 담당 편집팀장하고 팀장님하고 네. 그리고 출판사 분들이 내부에서 상의를 하셔서 조금 이렇게 좀 직관적인 네. 흥미를 유발하는 제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제안을 주셨고요.
1: 네.
0: 저는 이제 사실 다른 제목을 좀 밀었는데
1: 뭐였나요?
0: 그 제목은 제가 이제 책 제목으로 되지는 않았고 나중에 이제 목차 중에 일부 제목으로 네네. 좀 되기는 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사서도 모르는 도서관의 숨은 역사라든지 또는 네. 3부 제목이 이제 제국부터 민국까지 뭐 도서관 이야기 이런 그러니까 그런 제가 밀었던 네. 제목들이 정식 책 제목으로 채택되지 못하면서
1: 근데 이유를 알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고집을 부리지 않고 네. 네, 이렇게 출판사 분들의 의견에 따른 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좀 잘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30개 도서관은 어떻게 고르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네네. 곳 가보셨으니까 다 소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을 텐데.
0: 이 책이 이제 그 도서관과 역사가 연관된 곳들을 모아서 썼기 때문에
1: 네.
0: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곳이거나 또는 이제 이야기거리를 담고 있는 도서관들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려를 했던 것은 나중에 이제 도서관을 그 여행하거나 답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좀 즐겁게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곳들 이런 네. 것들을 또 선별해서 좀 고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동주 문학관 같은 경우는 네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도서관은 아니고 이제 문학관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근처에 있는 청원문학도서관 같은 그런 도서관이랑 연계해서 사실은 둘러보기 굉장히 좋은 공간이어서
1: 네.
0: 네, 그런 곳들은 추가로 조금 넣기도 했고요.
1: 네네. 네. 그러셨군요. 아니 우리 작가님이 굉장히 젊은 분인데 맞죠? 젊은
0: 감사합니다.
1: 분인데 그 눈썹은 한복이 잘 어울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그런지 막 윤동주 뭐 얘기도 해주시고 또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오래전 얘기를 막 이렇게 살짝 들려주셨는데
0: 네.
1: 과거에서 막 걸어나오신 분 같기도 하고 그게 역사를 연구할 수 있었던 힘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0: 네.
1: 책을 보니까 4부 이렇게 구성이 네. 돼 있고 1부 도서관의 정치학, 2부 혁명과 민주화 투쟁의 무대, 3부 제국부터 민국까지 국가도서관 이야기, 4부 사서도 모르는 도서관의 숨은 역사 하셨는데
0: 네.
1: 이런 어찌 보면 좀 책을 사람들이 빼드는 층이 조금 좁아질 수도 있는 제목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소제목들은.
0: 네, 네.
1: 네, 근데 이토록 역사적인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빼들었을 네, 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0: 네.
1: 네, 이제 작가님 목소리로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1부 도서관의 정치학 중에서 용산 도서관 이야기 중 1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남산에는 남산도서관과 용산도서관 두 곳의 대형 도서관이 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도서관이 흔치 않던 시절 대형 도서관 두 곳을 왜 이렇게 가까이 지었을까?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1963년 민주공화당을 창당했다. 공화당 소공동 당사는 일제강점기 경성불입도서관, 즉 남대문 도서관 건물이었다. 소공동에 있던 남대문 도서관은 1964년 12월 31일 남산으로 이전하면서 남산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남대문 도서관이 남산으로 옮기면서 비운 건물에 공화당이 입주해서 6년 동안 당사로 사용한 것이다. 임대 생활을 전전하던 공화당은 1972년 후암동 한국문화인쇄 건물을 매입하면서 세입자 신세에서 벗어났다. 1979년 박정희가 죽은 후 12.12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는 쿠데타 이후 264일 만에 제5공화국 헌법을 공포했다. 제5공화국 헌법을 통해 신군부는 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당사를 포함한 공화당의 모든 재산은 전두환이 창당한 민주정의당 자산으로 귀속되었다. 당시 100억 원대로 추산되는 공화당 자산을 무상 인수한 민정당은 남산에 있던 공화당 중앙당사만 매각하기로 했다. 공화당사를 인수한 서울시는 1981년 2월 용산도서관 설치 조례를 공포하고 1981년 4월 21일 용산도서관을 개관했다. 이것이 불과 5개월 만에 공화당 중앙당사가 도서관으로 변신한 사연이다.

0: 왜 굳이 그 당사만 서울시에 팔았을까요? 무상 인수해서. 그 다음에 왜 굳이 공화당 중앙 당사를 서울시에 팔았나요? 어머, 제가 너무 그 이런 정치적인 걸막 여쭤보는 것 같네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걸. 네.
1: 그 사연은
0: 네.
1: 사실 그 남산에 있었던 민주공화당의 중앙 당사는
0: 네.
1: 이제 남산의 이제 중앙정보부 그리고 수도경비사령부와 함께 박정희 시대를 상징하는
0: 네.
1: 공간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79년 그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신군부는 박정희 시대의 상징이었던 공화당 당사를 서울시에 매각해서 이제
0: 네.
1: 공공도서관으로 바꿨고, 가장 상징적인 중앙 당사만 도서관으로 바꾸고 나머지
0: 네.
1: 이제 공화당의 자산은 전부 다그 민주정의당이 흡수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 박정희 없는 박정희 시대가 사실 이어진 거고,
0: 네.
1: 군사정부 시즌2가 이어지게 된 건데, 이런 사실을 눈가림하기 위한 다소 정치적인 이유로
0: 네네.
1: 민주공화당 건물을, 당사를
0: 네.
1: 공공도서관, 지금의 용산도서관으로 바꾼 거죠.
0: 저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나중에 한 20대 이후에 드라마로, 라디오 드라마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런 걸 어디 알수 있게 뭐써 있어요?
1: 사실은 그 용산도서관 어디에도
0: 네.
1: 이곳이 민주공화당 중앙당사였다라는 안내는 없고요. 다만 그 지금도 용산도서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앙 계단에
0: 네.
1: 민족의 지도자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각 부조가 남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가운데 횃불을 들고 서 있는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민주공화당 시절에 당 총재실이었던 곳은 지금 도서관입니다.

0: 관장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네. 예, 사실 용산도서관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책으로 썼습니다.
1: 장관님 이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0: 그러니까 그 도서관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도서관에 서려 있는 역사적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조금 알게 됐고요.
1: 책을 찾아서요? 아니면은 관장님께 가서 여쭤보셨나요?
0: 그 주로 이제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지금 도서관에 계신 분들도 워낙 오래전의 일이다 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네. 경우가 되게 많으시고 오히려 이제 제 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알게 됐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또 도서관에 계신 분들은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다른 도서관으로 또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하나하나 사실을 찾아가고 정리해가는 과정이 사실 제일 책을 쓸 때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1: 어려운 과정인데 즐기셨던 것 같거든요. 혼자 하신 거예요?
0: 이게 이제 어딘가 이제 내용이 체계적으로 네. 정리가 되어 있으면 참 편할 텐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전후 사실을 알 수 있는 여러 책과 자료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찾아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했고요. 그 과정이 좀 그러니까 몰랐던 사실을 네. 정리해 간다는 즐거움이 있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좀 어렵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역사 전공자도 아니었기
1: 네.
0: 때문에
1: 네. 네, 네. 그 도서관의 정치학 일부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용산도서관 말고도 여러 가지 도서관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친일파 동상이 도서관에 서 있는 이유라는 부제가 있는 내용이 있죠. 이건 뭐예요?
0: 지금 종로도서관 이야기인데 네. 종로도서관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도서관입니다.
1: 네.
0: 100년이 넘은 도서관이고
1: 네.
0: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에 원래는 경성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어요.
1: 네.
0: 근데 경성도서관 설립에 기여한 인물 중에 이범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 이범승이라는 인물은 경성도서관을 운영한 이후에 친일 행적을 남겨서 결국은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고요. 그런 이범승의 흉상이 지금 종로도서관 입구에 네. 서 있습니다.
1: 네. 그 동상이
0: 네.
1: 철거되지 않았다는 게
0: 네네.
1: 우리에게 뭘 시사해 줄까요?
0: 사실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분야에도 이제 친일 흔적이 남아 있고요.
1: 네.
0: 이범승의 동상뿐만 아니라 어떤 사례도 있냐면 친일파 설립자 또는 대학 총장을 기념해서 학교 도서관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네.
0: 연세대학교 용재관
1: 네, 네.
0: 용재 백낙준이라고 하는 총장의 호를 따서
1: 네.
0: 도서관 이름을 지었고 이화여대 헬렌관은 이제
1: 네.
0: 초대 총장이었던 김활란
1: 네.
0: 세례명이 헬렌이었거든요.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동덕여대의 춘강학술정보관이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춘강 조동식이라는 인물의 이제 호를 따서 지은 도서관이고 성신여대 이제 운정관 그리고 진명여자고등학교 우석관 이런 사례들이 학교의 설립자나 총장을 기념해서 도서관의 이름으로 사용한 사례인데 종로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잖아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설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친일파 흉상을 도서관 입구에 이제 세워놓고 있는데
1: 네.
0: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흉상을 이제는 철거를 좀 하거나
1: 네.
0: 또는 최소한 그 흉상에 그분이 경성도서관 설립에 기여했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1: 네.
0: 그분의 이후에 보였던 친일의 행적까지 같이 명시를 하는 게
1: 네.
0: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우리 작가님을 뵈면서 우리 작가님이 해주시는 일이 AI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0: 네.
1: 추론해가면서
0: 네.
1: 이렇게 쭉 다시 얘기를 해주잖아요.
0: 네.
1: 그것처럼 우리 작가님이 여기저기 있는 지금 도서관 관련 정보를 모아

0: 가서 그 중간중간을 메워가면서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오,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1: 감사합니다. 잘 들으셔서. 네.
0: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지현의 대금 연주, 흐르는 구름처럼.

0: 전지현의 대금 연주 흐르는 구름처럼 들으셨습니다. 이거 작가님 괜찮지 않으세요? 도서관 좋아하시는 분께 대금 연주 잘 어울리지 않나요?
1: 너무 어울립니다. 네네네.
0: 지금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을 쓰신 백창민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2부 혁명과 민주화 투쟁의 무대 가운데 우현서루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야기 중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소남 이이루가 운영한 도서관이다. 일제의 국권 강탈 과정에서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도서관 건립 시도는 흥미롭다. 남평문시 집안은 인수문고라는 문중문고를 만들어 가문 차원의 인재 양성에 힘을 썼다. 인수문고 역시 만권당으로 불릴 만큼 장서량이 많았다. 같은 만권당이지만 남평문시 인수문고와 달리 우연서루는 이용 대상을 경주 이씨 문중에 한정하지 않았다. 대구와 영남은 물론 전국의 인재에게 열린 공간이었다. 학교조차 드물었던 시절 도서관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자는 시도 자체가 근대적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일제에 의해 강제 폐쇄된 만권당 우연서루는 어디에 있었을까? 대구부 팔운정 101-11번지 지금의 IM뱅크 북성로 지점 일대에 우연서루가 있었다. 우연서루는 700여 평 규모였다. 지금의 IM뱅크 북성로 지점은 우연서루의 남동쪽 일부분에 해당한다. IM뱅크 북성로 지점은 독특한 외관을 지니고 있다. 은행 건물 외벽에 우연서루, 이이루 모습과 함께 민족 계몽과 지성, 자주 독립과 우국의 현장, 우연서루 예터라는 글을 새겨놓았다. 도서관 예터에 세운 건물이 과거에 존재했던 도서관을 기념하는 공간은 이곳이 유일하다.
1: 네, 우연서루가 강제로 문을 닫게 됐지만 가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전국의 인재를 키워내는 데 노력을 했다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네. 당시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0: 네. 그 우연서루가 문을 열었던 1904년은 네. 사실 대한제국이 일제에게 국권을 잃어가는 시기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교육과 인재를 양성을 해서 국권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애국계몽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기도 했고요. 우연서루는 그런 흐름 속에 대구에서 탄생한 교육기관 겸 학교 겸 도서관이죠.
1: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진 건물이 옛 도서관을 기념하는 유일한 공간이다. 이런 문장이 이제 낭독 끝부분에 나오는데 네. 의미 있는 도서관의 흔적들이 다 사라진 건가요?
0: 많이 사라졌고요.
1: 네.
0: 우연서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 총독부 도서관으로 지었던 소공동 국립중앙도서관 건물도 지금 사라졌고
1: 네.
0: 그리고 대학로에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세웠던 서울대 중앙도서관의 옛 건물도 사라졌고요.
1: 네.
0: 지금은 표석 정도만 남아있고 아무런 흔적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좀 해당 도서관의 중요성이나 역사적 의미가 사실은 있는데
1: 네.
0: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직하고 보존할 생각을 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1: 막 다른 질문 하고 싶은데 일단 연결되는 질문으로
0: 네네.
1: 그 근현대 민주화 투쟁의 한복판에 있던 도서관 중에
0: 네.
1: 사라졌지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곳이 더 있나요?
0: 지금 말씀드린 도서관들이 사실은 조금 대표적이고
1: 네네.
0: 그리고 사실 여러 도서관들이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도
1: 네.
0: 1923년에 대구 불입도서관
1: 네.
0: 건물이 독립 건물로 세워졌는데
1: 네.
0: 안타깝게도 1993년 정도에 대구시청 앞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사라졌거든요.
1: 네, 네.
0: 그 건물이 만약에 지금 남아있었다면 100년 넘는 공공도서관 건물로 굉장히 큰 가치를 인정을 받았을 텐데
1: 네.
0: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건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네. 안타깝기도 네. 하고 아쉽고 네.

0: 싶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도서관이 투쟁의 시작점이 됐었다는 것도 사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지식이
0: 네,
1: 필요했으니까. 네, 그리고 지식인들이 투쟁을 좀 이끌어주는 역할도 하셨을 것 같고. 왜 그랬다고 우리 작가님은 생각하세요?
0: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잖아요. 접근성과 개방성이 가장 큰 특징인데 특히나 이제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군사정보 시절에 뭐 경찰이라든지 정보기관은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가장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1: 그렇죠.
0: 도서관이었잖아요. 이런 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접근성과 개방성이 도서관을 투쟁의 현장으로 그리고 이제 역사의 무대로 만들게 됐습니다.
1: 근데요, 작가님, 이렇게 사실은 도서관이라는 곳이 많은 책을 이렇게 열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와서 볼수 있게 열어주고, 우리가 거기서 정말 다양한 책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독서실화 됐잖아요. 아까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냥 칸막이가 있는 공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도서관은 이제는 일상 공간으로 남아 있고요. 어떤 곳들은 역사적 사건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좀 역사의 현장이었던 그 공간이라는 점이 잊히는 듯해서 안타까울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중한 기억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기록으로, 책으로 쓰게 됐습니다.
1: 그리고 또 하나, 도서관이라는 곳이 이제 예전에는 정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종이책이 주는 냄새. 뭔지 아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서가에 들어갈 때, 아, 맞아. 이게 도서관이지 하는 느낌과 그리고 종이가 그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에게 주는 어떤 느낌? 뭐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 도서관이었다면 사실 앞으로는 많이 디지털 도서관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많은 친구들이 찾아가는 자료가 종이 자료보다는 뭐 예전에는 오래된 신문도 우리가 뒤적이면서 자료를 찾고 또 신문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다 디지털화 되어 있고 많은 친구들이 디지털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가기도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작가님이 좋아하는 도서관이라는 어떤 공간에 맞나요? 아니면 달라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0: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하이브리드 도서관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책 같은 아날로그 장서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같은 디지털 장서가 공존하는 곳을 이제 하이브리드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도서관이란 공간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지만 그 시대마다 계속 변신을 또 해오기도 했잖아요. 그게 우리 시대의 도서관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하고는 있습니다.
1: 그 시민들은 어떤 얘기에 반응이 제일 뜨거운가요?
0: 가장 좀 놀라시는 도서관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의 정독 도서관이 굉장히 많은 추억을 가지고 계시고 부지 면적으로 가장 넓은 도서관이 정독 도서관인데 정독 도서관이 정독하다 할때그 독서법으로 이름 지은 도서관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정자를 떼서 지은 도서관이라는 사실에 놀란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공부방이나 책을 빌리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생각을 해 오셨을 텐데 도서관이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무대이기도 했다라는 점에 신기해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1: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진짜 신기합니다. 우리 작가님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도서관은 어디예요?
0: 책에 썼던 30개 도서관이 사실 다 기억에 남지만 딱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은 중명전을 꼽고 싶고요. 지금도 이제 덕수궁 뒤편에 황실도서관이었던 중명전이 남아있는데 중명전에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면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기고

0: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도서관이 사실 세계사적으로도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정조 시대에 규장각이라는 도서관을 통해서 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종 시대에 접어들어서 중명전이라는 도서관에서 망했기 때문에 조선은 도서관으로 흥했다가
1: 네.
0: 도서관에서 망한 나라.

0: 책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도서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랬더라면은 조금 운명이 달라졌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네요.
1: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그 중명전이라고 하는 공간은 지금의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국가도서관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꽤 높은데,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을 하면서 그 기회를 잃고 말았죠.
0: 그 역사의 현장에서 도서관은 무엇인가라는 문장을 화두로 지니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몰랐던 문장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1: 맞습니다.
0: 답을 얻으셨어요? 화두에 대한 답을?
1: 사실 오늘날 이제 우리 도서관, 한국의 도서관이 한 해에 연간 이제 2억 7천만 명 정도 방문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문화 시설이거든요.
0: 제가
1: 그래서
0: 볼때 약간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보다 어르신이 더 많이 방문하시는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1: 그래서 요즘에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라이프러리라고 일상 공간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동시에 우리 도서관이 지닌 굉장히 특별한 점이 뭐냐면, 다른 나라 도서관은 역사책을 소장하는 장소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역사책을 소장한 장소인 동시에 역사를 바꾼 무대이기도 하다. 예, 그 점이 우리 도서관이 지닌 가장 차별적인 스토리, 특성,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0: 너무
1: 해봅니다.
0: 좋네요. 왜냐하면 그냥 역사에 관한 많은 지식을 소장하고 있으면 박제되는 거잖아요. 그 공간
1: 맞습니다.
0: 안에 박물관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라이프가 라이브, 살아있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어떤 활동을 막 하고 있는 생명체 같은 공간이라고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또 넌지시 얘기해 주시는 거네요. 작가님, 다음 책 얘기 좀 해주세요. 더 궁금해졌어요.
1: 그러니까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이 우리 역사의 무대가 됐던 주요 도서관들의 이야기라면, 다음 책은 이제 가제로 책과 도서관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무대로 역사에 맞섰던 인물들이 있거든요.
0: 공간보다는 이제 좀더 인물에
1: 맞습니다.
0: 중심을
1: 사람
0: 두고.
1: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도서관을 무대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도서관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맞이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뭐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뭐 인천의 제물포 고등학교 도서관처럼 인천 시민들이 인천의 등대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도서관들의 숨은 인물 이야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훌륭하신 분들의 서가는, 자택에 마련된 서가는 거의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그런 분들도 꽤 계셨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사실 어찌 보면 시민들이 공유하는 시민의 서재 같은 공간이죠.
0: 근데 이제 두 번째 책의 제목에 그 도서관에 미친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작가님 같은 분인 건가요?
1: 책과 도서관에
0: 우리 작가님은
1: 생을 걸었던
0: 글을 도서관에서 쓰시나요? 어디서 쓰시나요?
1: 도서관에서 자료는 많이 찾고요. 때로는 이제 도서관에 쓸 때도 있는데 집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도 그렇고 그 다음 책도 그렇고 가능하면 도서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있는 장서만으로 한번 써보자라는 시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도서관의 책을 가지고 도서관 이야기를 계속 써가고 있습니다.
0: 끝으로 짧게 책 읽는 분들이 딱한 가지 이거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게 있으시다면?
1: 한 사회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알고 싶으면 시장에 가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도서관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0: 202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한 해 평균 장서 구입 비용이 연간 8,9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 네.
0: 한 달로 계산을 하면은 평균 75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도서관 장서 구입 예산이 부족한 나라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1: 네.
0: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말도 하시거든요.
1: 네.
0: 네. 그런데 그 시민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더 나은 도서관을 만든다는 점을 꼭 잊지 않고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을 쓰신 백창민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최인영의 도화 널 그리며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이들의 경제교육을 위해 일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레몬트리의 이민희 대표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원래는 숲속에서 사냥이나 채집을 하며 살던 우리 인류가 숲을 농경지로 바꾸면서부터 인류의 문명은 발전하고 숲은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농경사회에서 오히려 숲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숲이 훼손되면 목재와 땔감이 부족해지는 건 물론이고 물의 정상적인 순환이 어려워져 홍수나 가뭄 등 농업 생산에 타격을 주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고 숲을 가꾸는 일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지만요. 맨 처음 숲을 없애고 농경지를 만들어 당장의 생활이 훨씬 풍족해졌을 땐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숲을 없앰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클 거라는 것을요. 지금 당장 좋은 방법이 궁극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사라진 숲들이 우리들에게 준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죠. 7월 4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아좌의 노래 역금 지름시죠. 푸른 산중 하롯 출발합니다.

0: 김하자의 노래 역금지름시조 푸른 산중하에 함께 들으면서 7월 4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또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꼭 보내주세요. 선정해서 좋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 멋진 일상과 모습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630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출석합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떡국떡이 만들어 먹으면서, 아, 떡국떡 앞에 물음표가 있어요. 네, 떡국떡. 떡국떡으로 만든 떡볶이인가요? 아니면 된장찌개에 떡국떡을 넣어서 만들어 드셨다는 거예요?

뭘까요? 궁금하네요. 계속 이어서 또 글 보내주셨는데요. 풍류가 좋다 듣고 있는데 여전히 좋구만요. 행복이 별건가 싶어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좋은 음악 듣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신청곡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챙겨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배님도 보내주셨어요. 주말 4시를 기다렸습니다. 풍류가 좋다를 외치는 용우님의 멘트 들으면서 기분이 업되는 게 참 좋고 신이 절로 난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연주 부채춤 반주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챙겨서 함께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재방송 때 우리 승승장군님도 사연 함께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6월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이 죽치일이었군요. 풍류가 좋다 덕분에 죽치일이 있는 줄 오늘 알았네요. 대나무처럼 오늘도 좋은 풍류 음악에 취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승장군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7382님도 함께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시조창 소리를 듣다 보니 국악을 좋아하게 됐어요. 소리 한 자락에 시름도 잃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우리 소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소리 한 자락에 행복하기도 하지요. 네, 그렇죠. 가장 사람의 행복한 기운은 풍류 한 자락으로도 올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풍류로 만병을 이겨내시게요. 네. 이렇게 응모해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멋진 우리 풍류 음악 잘 선별해서 들려드릴게요.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호 외 여러분의 연주 남도민요 세타령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삼반락 개고리 타령 서울 삼각사나 이어서 쭉 감상하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선호의 여러분의 연주 남도민요 연곡으로 이어서 쭉 감상하셨는데요. 즐겁고 흥겨운 세타령으로 시작해서 감미로운 육자배기, 감칠맛 나는 삼사는 말락, 흥채 개구리 타령, 서울 삼각산악까지 아주 흥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2630님의 신청곡 지성자의 가야금,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옥 한번 감상하시고 돌아오시겠는데요. 우리 지성자 명인은 성금연 명인의 따님이시죠. 현재 전북 무용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문답형식의 질문하고 답하는 듯한 음악적 풍미가 특징인 멋진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함께 감상하시고 돌아오겠습니다.

0: 야야야 흥 뭐야?
1: 네 형님.
0: 아 거시기 통송민요라는 게 말이다. 아 전국적으로 통하는 노래다. 통송민요라고 헌다지. 아 그게 한마디로 통송민요는 전국

웃고 토속 미녀는 지역구인 것이구만. 아유 왔다 형님, 우리 형님 정말 멋져구려. 아따 비유가 그냥 겁나 찰져버려, 찰져버려 그냥. 아이고 풍녀 사전보다 더 쉽게 잘 설명하시는데요. 아따 그걸 이제 알았냐. 아 그디 말이요. 아 그럼 향토 미녀는 또 무엇이다냐? 예? 향토 미녀나 토속 미녀나 그게 그건 거 아닌가? 그게 그건 거 같은디? 잘 모르겠어요. 됐다 이놈아. 아 이거 그냥 풍요 사전을 펼쳐보는 것이 낫지. 당최 네 말은 못 믿겠다. 네 오늘도 풍요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앞서 흥보 씨 말대로 토속미녀와 향토미녀는 같은 건데요. 향토란 본래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 땅을 뜻하는 말이지만 그냥 시골이나 고장을 뜻하는 말로도 의미가 확장돼서 쓰이죠. 그리고 토속이란 그 지방만의 특유한 풍속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 안에서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불리던 일반 민중들의 노래를 토속민요 또는 향토민요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 소리꾼이 무대에서 부르거나 음반으로 발표한 통성민요와는 달리 일반 민중들의 노래는 강 하나만 건너거나 고개 하나만 넘어가도 그 마을에선 또 다른 노래가 전해지기 마련이었죠. 예를 들어 모를 심으면서 부르던 모심기 소리만 해도 지역별로 다 다른 노래가 불렸는데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생겨나 노동이냐 놀이, 의식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구전된 노래들, 민요라는 이름의 본래 의미와 맞닿아 있는 진짜 민중들의 노래를 전문 소리꾼의 공연 레파토리로 다듬어진 통성민요와 구별하기 위해 토성민요 또는 향토민요라는 용어가 생겨난 겁니다.

이보명 어르신의 앞소리와 그 외 여러분의 소리로 경상도 밀양 모심는 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MBC 한국민요대전 제작진들이 1992년 당시 행정구역으로 경남 밀양군 단장면 구천리에서 채록한 음원이었는데요. 지금은 농사일도 상당 부분 기계화되면서 실제 들판에서 들을 수 있던 이런 노래들도 사라지고요. 그 많던 토성민요들은 이렇게 채록된 음원으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전문 소리꾼이 아닌 일반 민중들이 부르던 노래,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만 구전되던 민요를 토성민요 또는 향토민요라고 한다는 거, 오늘 풍요사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풍요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시간 빠르죠.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요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평조회상 중 상령산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유영희의 왜 여러분의 소리 남도 잡가 화초사거리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첫 곡 맞히기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8920님 창부 타령입니다. 네, 딩동댕 정답이었어요. 2630님도 보내주셨네요. 묵개월 지화자 창부 타령 맞을까요? 매주 정답 맞히는 재미로 삽니다. 네,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네. 이배님도 보내주셨네요. 지화자 이춘희 전숙기 창부 타령입니다. 신나요? 신나 좋다 좋아. 아이고 얼씨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영미님 노래 깔아. 아, 창부 타령이었군요. 라고 글을 이어주셨어요. 맞아요. 아쉽지만 창부 타령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답 보내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방송 때에도 보내주셨네요. 5205님, 창부 타령. 승승장우님도 재방송 때 보내주셨어요. 흥겨운 창부 타령이네요. 창부 타령은 언제 들어도 신이 납니다. 그렇죠? 신나요, 신나. 네,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려요. 재미있고 즐거운 방송 그럼 선곡되도록 노력할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원한철 외 여러분의 연주 부채춤 한영숙류 태평무 반주음악 듣고요. 이어서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호의 풍요현장. 오늘 김용호의 풍류현장에서는 전북 임실의 넉넉한 들판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국가무형유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임실 필봉농악입니다. 임실 필봉농악은 전북

전북 임실군 강진명 필봉리에서 전승된 농황으로 호남 자두농황의 대표적인 가락이고요. 우리나라 농황 문화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과 노동, 신앙과 놀이가 하나로 어우러져 형성된 공동체 문화의 결정체로 힘찬 가락과 질서있는 진풀이 그리고 화합을 중시하는 연희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죠. 1988년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우리 전통예술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전승되고 있는데요. 임실 필봉농악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화려한 기교보다 공동체의 조화와 단결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입니다. 농악수들은 흰 바지저고리에 남색 조끼를 입고 삼색띠를 두르며 상모는 쇠잡이만 쓰고 나머지 연희자들은 모두 고깔을 착용하는데요. 이러한 복식에서도 개인보다 전체의 조화를 우선하는 필봉농악만의 미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농기와 연기, 용기를 비롯해 꽹가리, 징, 장구, 북으로 이루어진 사물, 법과 긴 쇠나발, 그리고 대포수, 창부, 양반, 각시, 무동 등 다양한 잡색이 함께 어우러져 연희가 펼쳐지는데요. 음악과 춤, 놀이와 연극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종합예술의 모습이 바로 필봉농악의 매력이죠. 특히 판꽃은 필봉농악의 예술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연희입니다. 가진 영산과 다드래기 영산, 미지기 영산, 재넘기 영산, 군영놀이 영산 등으로 세분화된 영산가락은 느리면서도 깊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이어지고요. 상세의 부포노름과 새노름, 그리고 수박치기와 군영놀이, 도둑제비 등 독창적인 연희가 어우러져 역동적인 한마당을 완성합니다. 또한 필봉농악의 새가락은 맺고 끊음이 분명하여 힘차고 씩씩한 울림을 전하는데요. 진과 북의 수는 많지 않지만 연희자 모두가 하나의 호흡으로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울림이 호남 좌도 농악만의 웅장한 멋과 공동체 정신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오늘 힘찬 새가락과 흥겨운 장단으로 공동체 화합을 이어가는 임실 필봉농악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가 가진 신명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풍류의 깊은 가치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임실필봉농악보존회의 연주로 임실필봉농악 압굿중 내눈굿, 가진영산굿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꼭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최수연의 소리 12가사 중 평양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음악 중에서 즉흥적 예술성이 중요한 시나위라는 음악은 원래 관악기 위주의 연주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악기까지 포함하는 음악으로 넓혀졌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모든 악기 중에 최고라 할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도 포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시나위에 사람의 목소리, 구음이 함께 포함되면 음악의 주인공이 이내 사람의 목소리인 듯 들리게 되는데요. 오늘 모든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란 호칭을 얻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구음이 포함된 시나위를 산책길 첫 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구음과 시나위, 꽃상이어 듣겠습니다. 안숙선의 구음, 원장현의 대금, 최종관의 아쟁, 이세환의 검은고, 김성아의 해금, 한세연의 징,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음과 신하위, 꽃상여 들으셨는데요. 안숙선의 구음, 원장현의 대금, 최종관의 아쟁, 이세환의 검은고, 김성아의 해금, 한세연의 징,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구음이 함께하는 신하위 오랜만에 들으셨는데요. 기악으로만 연주하는 신하위에 구음이 포함되니까 음악의 주인공이 구음이 된 듯 들립니다만 사실 신하위라는 음악은 연주에 참여하는 모든 악기가 동등하게 다 하나의 주인공인 음악입니다. 어느 한 악기에만 집중한다거나 한 악기만 띄워준다거나 할 때 음악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음이 포함되면 그런 법칙은 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의 목소리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안숙선 명창의 구음을 들을 수 있는 구음과 신하위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음악,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작곡가 조원행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조원행의 음악을 듣는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태평소 협주곡 태평소연가, 경서도 민우를 위한 관현악 청, 대야쟁 소야쟁 협주곡 아라의 노래,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우륵서사시 재향, 해금 협주곡 상생,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준비한 음악은 태평소 협주곡 태평소 연가입니다. 연가는 사랑 노래란 의미인데요. 태평소와 사랑 노래 하면 얼핏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태평소라는 악기가 고려시대에 유입됐고 처음에 군대용 악기로 쓰였기 때문에 소리도 크고 강한 이미지의 악기인데 이 악기로 어떻게 사랑 노래, 연가가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작곡자도 태평소라는 악기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했던 듯한데요. 강한 소리를 지닌 악기라서 그런 약점을 편안한 주제의 선율을 택하는 것으로 완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안한 선율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부드러운 선율이 마치 사랑을 노래하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전체 3악장 구성의 음악인데요. 제1악장과 3악장에 태평소 카덴자를 포함시켜서 다소 특이한 협주곡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태평소라는 악기가 어떤 연가를 노래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조원행 작곡의 태평소 협주곡 태평소 연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아의 태평소, 손범주가 지휘하는 난개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원행 작곡의 태평소 협주곡 태평소 연가 감상하셨는데요. 김경아의 태평소, 손범주가 지휘하는 난개 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원래 처음 작곡될 때는 피리를 위한 곡이었는데요. 이를 다시 태평소로 연주할 수 있게 구성해서 태평소 연가란 제목을 붙여서 재탄생시켰습니다. 태평소와 국악 관현악의 어울림을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고요. 또 태평소라는 다소 강한 악기로 연가, 이 사랑 노래를 연주한 음악이라서 더욱 특별한 음악이 아니었나 합니다. 난개 국악단의 위초곡으로서 2007년에 난개 국악단에 의해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조원행 작곡의 경서도 민요를 위한 관현악 청입니다. 작곡가 조원행이 이 곡의 주제 혹은 소재로 삼은 음악은 바로 경기민요 천안삼거리 그리고 불교음악 화청입니다. 천안삼거리의 천안이 지역적으로 충청지역이지만 음악적 특징이 경기선법

의 음악이라서 경기 민요에 속하죠. 그리고 불교 음악 화청이 작곡가 조원행이 생각할 때 경소도만의 독특한 맛을 가진 음악이라 생각해서 이 두 음악을 주제로 해서 만들면서 제목을 경서도 민요를 위한 관현악 청이라 붙였다고 합니다. 경서도 민요의 쏘름계의 음악이 흥겨운 장단과 만나 펼쳐지는데요. 여기에 대비되는 남도음계를 대조적인 요소로 가져와서 음계적으로 색채감이 나도록 곡을 만들었습니다. 천안 삼거리와 범패 화청 두 곡의 조화 그리고 남도음계와의 대비적 색채가 음악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직접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원행 작곡의 경서도 민요를 위한 청 듣겠습니다. 원영석이 지휘하는 국립민속국악원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원행 작곡의 경서도 민요를 위한 관현악 청 들으셨는데요. 원영석이 지휘하는 국립민속국악원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경기민요 천안삼거리와 범패 화청 두 곡의 음악을 주제로 해서 만든 곡인데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7년에 국립민속국악원의 위촉에 의해 초연이 됐습니다. 이 음악은 2017년에 국립민속국악원이 제작한 창작곡 초연집 음반에 수록돼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조원행 작곡의 대야쟁 소화쟁 협주곡 아라의 노래입니다. 대야쟁은 전통적으로 쓰이는 아쟁을 말하고요. 소화쟁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산조를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산조아쟁을 말합니다. 제목에 보이는 아라라는 말은 바다의 순 우리말인데요. 작곡자는 이 음악을 대야쟁과 소화쟁 두 대의 악기를 위한 이중 협주곡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작곡자가 인식하는 대야쟁이란 악기는 편안하고 애잔한 악기의 모습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곡자는 바다의 웅장함과 고요함 혹은 안정적인 모습은 대야쟁을 통해 구사하고 있고요. 바다의 역동적인 모습, 때론 격정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은 자유로운 표현력을 드러낼 수 있는 악기 소화쟁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 두 악기를 다소 대조적인 설정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야쟁과 소화쟁 그리고 관현악기가 그려내는 이중협주곡의 모습을 들을 수 있는 음악입니다. 대야쟁과 소화쟁은 한 사람의 연주자가 번갈아가면서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조원행 작곡의 대야쟁 소화쟁 협주곡 아라의 노래 듣겠습니다. 구은심의 대야쟁과 소화쟁 독주 대구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원행 작곡의 대야쟁 소화쟁 협주곡 아라의 노래 들으셨는데요. 구운심의 대야쟁과 소화쟁 독주, 대구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대야쟁 소화쟁 두 대 악기를 한 사람의 협연자가 옮겨가면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두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야쟁과 소화쟁이 표현력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두 악기가 구사하고자 하는 바다의 모습이 다소 달랐기 때문에 대조적인 모습의 대야쟁과 소화쟁의 특징을 두루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조원행 작곡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우륵 서사시 제향이란 곡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은 우리 종묘제례악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종묘제례악의 의미를 새기고자 하는 흐름에서 만들어진 음악인데요. 종묘제례악의 주제를 활용하면서 우르게 예술적 얼과 혼을 함께 기리기 위해서 작곡이 됐습니다. 작곡자는 종묘제례악 중에서 신을 맞이하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영신희문, 그리고 신을 보내는 절차인 송신례때에 연주하는 흥안지악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우르게 예술적 사상과 삶의 고뇌를 함께 담고자 했습니다. 종묘제례악의 영신례때에 노래하는 영신희문의 원래 노랫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 노랫말 그대로 쓰면서 이를 합창과 함께 부르도록 했습니다. 곡은 전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종묘제례악의 영신희문을 바탕으로 해서 펼쳐나갑니다. 영신희문의 오원절구 악장, 세덕계아후, 오소상형성, 숙숙천명인, 수아뇌사성을 노래합니다. 대대로 덕을 쌓아 우리 후손 여신이, 아, 그 모습과 소리 환히 상상하겠도다. 엄숙하고 법도에 맞게 제사를 드리니 우리를 편안케 하시고 소원 이루어 주소서. 이런 내용인데요. 번역이 아닌 오원절구 노랫말을 독창과 합창으로 함께 부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가야금을 신라 땅에 자리 잡도록 한 우륵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말로 펼치는 그런 노랫말로 된 합창을 이어 부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송신례 때에 노래하는 흥안지악을 연주하는데요. 이 부분도 사원육구의 한문 노랫말로 부르지만 번역과 함께 악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졸도, 제사를 모두 법도대로 끝내니 신락강이, 신이 편안하고 즐거워하시도다. 양양미기, 가신지 멀지 않아 회아숙이, 우리를 문득 돌아보시도다. 예정방불, 무지개 깃발과 비슷하게 운어마기, 구름을 타고 멀리 가도다. 이와 같은 내용의 송신례 음악 흥안지악을 바탕으로 한 곡을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조원행 작곡의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우륵서사시 제향 듣겠는데요. 노래의 홍창남, 소리와 내레이션의 정준태, 소리의 우혜영, 그리고 함께하는 합창단의 합창, 충주 시립 우륵 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죄를 모두 법도대로 끝내니 심히 편안하고 즐거워하시도다. 가신지 멀지 않아 우리를 문득 돌아보시도다. 무지개 깃발과 비슷하게 구름을 타고 멀

조원행 작곡의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우륵 서사시 제향 들으셨는데요. 노래의 홍창남, 수리와 내레이션의 정준태, 소리의 우혜영, 그리고 함께하는 합창단의 합창, 충주 시립 우륵 국악단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종묘제례악 중에서 영신내 때에 연주하는 영신희문, 송신내 때 연주하는 흥안지악을 바탕으로 하고 그 중간에 가야금을 이 땅에 전파한 우륵 서사시를 넣어서 장대한 서사시로 펼쳐낸 음악이었습니다.

있다. 제목에 보이는 상생은 오행의 상생, 서로 상자와 날생자를 쓰는 상생입니다. 제목만으로 볼 때 무언가 철학적 주제가 전개될 듯 보이는데요. 작곡자는 목화 토금수의 오행이 그 자체로 독립된 존재라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다는 그 원리를 생각한 듯합니다. 순환의 핵심 원리가 바로 상생과 상극인데요. 상생은 서로 이끌리는, 서로 돕는 관계고요. 상극은 서로 제어하는 관계라는 점을 인식한 듯합니다. 작곡가 조원행이 상생이란 제목을 붙인 이유를 생각해보니 해금협주곡에서 독주악기 해금과 관현악의 관계가 바로 오행의 상생처럼 서로 돕고 보완해 나아가 조화로운 음악의 멋을 제대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작곡 노트에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상생은 오행설에서 생성의 원리 또는 그 관계를 의미한다. 이 곡에서는 해금과 관현악이 서로 돕고 보완하며 조화로운 우리 음색의 멋을 보여주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이 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하나의 화성적인 패턴이 전체적으로 반복하는 단순한 기법을 사용하였고 여러 가지의 속도 변화와 해금의 기교를 통해 신명과 극적인 요소를 유도하였다. 곡의 제목을 상생이라 한 그 의미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결국 이 곡을 통해 상생을 넘어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조원행 작곡의 해금협주곡 상생 듣겠습니다. 정수년의 해금, 김성진이 지휘하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원행 작곡의 해금 협주곡 상생 들으셨는데요. 정수년의 해금, 김성진이 지휘하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행의 상생의 원리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고요. 나아가 희망이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음악이었습니다. 들려드린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2004년 9월 21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있었던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제268회 정기연주회 실황 자료였습니다.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오원행의 음악, 작곡가 조원행의 음악, 태평소 협주곡 태평소 연가, 경서도 민요를 위한 관현악 청, 대야쟁 소화쟁 협주곡 아라의 노래,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우륵서사시 제향, 해금협주곡 상생 이렇게 다섯 곡을 들으셨습니다. 작곡가 조원행은 1989년에 동아 콩쿠르 국악 작곡상을 수상했고요. 2011년에는 제30회 대한민국 작곡상에서 관현악 부분 우수상을, 2012년에는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충주 시립 우륵국악단의 지휘자와 청주 시립 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를 역임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이 시대에 새롭게 작곡된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 음악이 될 음악을 골라 들려드리고 있는 순서죠.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 농부가 들려드립니다. 김경희, 김소희, 성창순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 농부가 들으셨는데요. 김경희, 김소희, 성창순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에게 이 7월은 장마철이거나 혹은 너무 뜨겁거나 한 무렵이라서 농사에 기술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데요. 물 관리도 잘해야 하고 또 새로 심으려면 아무거나 심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가을 당근이나 브로콜리를 7월에 심으면 좋다고 합니다. 쪽파나 비트와 같은 것도 7월 작물로 좋다 하는데요. 요즘 뭘 심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토요일에 보내드린 송지원의 국어학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내가 지은 대로 살아본 적이 있든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차근차근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의 볕들 날 왜 없겠는가.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하였거늘 누가 우리더러 큰 그릇 아니라였는가. 우리 인생 이제 시작이니 승승장구하며 잘 살아.

그제야 도승인 줄 짐작하고 있던 집을 뜯어다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 적 차차차차 살림이 나아지거 날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본 즉 겨울 동자 갈 것자 3월 3일에 올래 자

하루는 제비한 쌍이 날아들 거날. 흥보가 좋아라고 반갑다 저제비야. 고르거각을 다 버리고 궁벽강촌 박흥보 음막을 찾아오니 어찌하니 기특하랴. 수십일 만에 새끼 두 마리를 깎았다. 먼저 깐 놈은 날아가고 나중 깐 놈이 날개꽁보 힘을 쓰다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을지. 흥보가 고이 여겨 명태 껍질을 얻고 당사실을 구하여 부러진 다리를 고임하여 제 집에다 넣어주며 부디 죽지 말고 살아. 머나먼 만리강남을 부디 평안히 잘 들어가거라. 미물의 짐승이라도 흥보 은혜 갚을 제비거든 어찌 죽을 리가 있겠는가. 수십일 만에 부러진 다리가 나 날개꽁보 힘을 한번 쓰는디. 떴다.

그렇게 군.

대장이 되고 초한적 한신이도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점고를 하는 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중원 나갔던 명맥이,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여기에 너의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너는 명춘에 나갈 적에 주랭나를 내가 받아줄 테니 그날 나가도록 하여라. 삼동이 다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커 날 흥보 제비가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가는디 꼭 이렇게 나가겄다. 흑운 박 차고 백운 무릎 쓰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삼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요 동해 장망 허구나 중융봉을 올라가니 주자.

각비래라 날아오는 저기러기 가를 때를 입에 물을 고 1.2점에 떨어지니 평사나 가니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

성을 화답하고 봉황 때 올라가니 봉거 대공 강자류 황학루룰 올라가니 황학일거 불구반 백운천자 공유유라 금흥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 공속창과 돌이게라 당매화를 둑 참부연의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어 개명산을 올라 장자방은 가

경을 들어가 한국전에 올라앉어 만우장한 구경오고 청량문에 따라 장달문진에 동관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 칠백이를 순 숙기치네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다라 안남산 박남산 석벽강 융천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 파마 한

성풍계하고 전당영춘이 휘돌아 도봉망 얼대소사 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희귀하야 만만세 지금 탕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나 눈봉이라 운봉 함양 두어를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제비 허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을 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남대문 박성내다 칠패팔패 빼다리 지내 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호를강 승방을 지나여 남타령 고개 넘어 두죽 지어

0: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우지배요 낙지각지 철지연지 은지덕지 수리차로 함지 표지 우지배요 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1: 하, 하.

0: 빼도 에그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흥보 마누라가 연시를 주워들고, 여보 영감, 채비가 연시를 물고 왔소. 이 사람아, 이건 연시가 아니라 박씨로세. 동편 처막 끝에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 일 만에 박세 통이 열렸겄다.
1: 그러지.
0: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다령으로 운하은디. 가나.

0: 있다.
1: 흥보가 들어와. 여보 마누라, 그렇게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이나 따다가 박속은 끓여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서 이 굶어가는 자식들을 구해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 옳다 하고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한 통을 먼저 타는 디. 시르르렁 실건 타.

예.

대로 오너랑 우리가 이 방을 타서 박수.

난 배가 수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그 시그 시그 시그 쓱싹 독화. 딱 쪼개 놓고 보니 박속이 휑.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속은 어느 도적놈이 싹 가져가 버리고 웬 궤도짝이 불거지겄다. 한 개를 슬그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또 한 개를 슬그먼 열고 보니 쌀이 하나 가득. 흥보가 어찌나 좋던지 장단을 다르르르 말아놓고 돈과 쌀을 한번 떨어비어 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도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 수북 톡톡 털고 돌았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돌았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득 돌았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돌았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득. 아이고 좋아 좋아.

놈. 어찌 떨어 부어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흥보가 좋아라고 돈 한 개미를 들고 논하니.

눈 맹상군의 술래 팥귀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사를 찍어늘을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서덕 백부님으로 지내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타고 하늘 마소 그저께까지 박흥보가 문전걸 시그릿 삼더니

0: 상고가 회를 내며 갑가보구나 이 사람아. 계집은 상하의복이요 형제는 일신수족이라.
1: 그렇지.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그시그시그시그 쓱싹 톡파. 딱 쪼개놓고 보니 이 박통 속에서는 웬가 비단이 나오겄다. 웬가 비단이 나온다. 웬가 비단이 나온다. 소간보상은 300척 헌덧

성의영 초단 봉진을 시르르르릉 지니 태평건군 대원단 연불타령 지워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근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세긴 완자문 초당전 화계상음어

장구여 너를 겨냥 까고 배부르고 나 한 포단 알뜰 사랑 정드님이 나를 버리고 가기 중 두 손길 더

공방의 상사단 초월 적막공단이요 심신공곡 속림간에 무섭다 호피단 쓰기 초원 양태문 인정있는 은조사 부기단 한폭수단 보식 화계개궁초단 행실포조극객초단 철계인 언송죽단 서부렁섭적 세발랑능 노방주 청사웅사 통견이며 백남능 흥남능 월화사주당 보융포 세양포 수수 통호주 경상도 황저포 매매 흥정읍 갑사로다 해주 원주 공주

마누라가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내 집에 시집 온 뒤로 의복에 그리웠으니 마누라 마음껏 한번 골라 입어보소. 마누라는 무슨 색이 좋든가. 나는 평생 소원이 송화색 사무장 저고리가 제일 좋습니다. 영감은 무슨 색이 좋소? 나는 검지 않은 흑공단이 좋대. 여보 영감, 우리가 언제 해 입겄소? 입으로 한번 꾸며 봅시다. 그 말이 옳다 하고 흥보가 흑공단으로 먼저 꾸며 보는디. 흑공단 만건, 흑공단 가끈,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두루막, 흑공단 바지, 흑

마 송화색 다니 송화색 꼬쟁이 송화색 속속꽃 송화색 버선 송화색으로 수건을 들고 떴수네 맵시 할 일 없는 꾀꼬리 같네 영감은 영락 없는 까마귀 같소 그때여 흥보가 박 세 통을 들여놓고 타는디 또 한 통을 들여놓고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달걀을 놓아 웬담을 치고 주라

박흥보가 좋아라고. 얼씨구나 여보와라 큰 자식.

울보가 흥보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듣고 단숨에 건너갔겄다. 흥보진 문전을 당도더니 와가리 성음을 내어 야 이놈 흥보야! 흥보가 저희 형님 소리를 듣고 나와 인사를 드리니 이 집이 네 집이냐? 형님 제 집이 올시다. 그 집 참 좋다. 나오고 바꾸자. 형님 처분 대로 하시죠. 저희 형님을 사랑에 모셔놓고 안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건넌말 시숙이 오셨으니 어서 나가 인사나드리오. 흥보 마누라 시숙 왔단 말을 듣고 후박 탕어 넌

응, 아. 떨리나. 가장은 명령을 거역 못하여 나오난디 흥보 마누레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 시숙께 인사를 드리면 곱게 받는 것이 아니라 야 흥보야 재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대하구나. 흥보 마누라 들은 채 노안이오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차리는디 음식을 차리는디 안성유기 동양 칠판 저는 수저구리죠 심리설이 수벌리더 주루루루루 버려놓고 곡 끓였다 오죽판 대모양각탕 화기 얼기설기 송편 내기 번뜩 정절편 주루루 엮어 산비떡과 병가진청 생청 놓고 조락산쪽 우찜 저 양외가 천엽 공판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청단수단 잡배기며 인삼째 도라지째 낙지연포 공기름에 가진 양념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수군 미나리 녹두째 만난 장국 주루루루 부어놓고 청동화로 백탄솥 부채질 활활

0: 상화주 좋은 술을 화잔에 가득 부어. 예수 시숙님, 팍주나 약주 한잔 드시죠.
1: 제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받아 처먹는 것이 아니라. 야, 흥보야. 초상마당에 가서도 권주가 없이 안 먹는 속 너 잘 알지. 그러지. 이 계집 곱게 꾸민 김에 그 권주가 한 마리 시켜라. 흥보 마누라 이 말을.

울보가 이만 하고 보더니 야 흥보야 네 계집 못 쓰겠다 썩 버려라 내가 다시 장가 보내주마 형님 처분대로 하시죠 저 운목에 울고 뿔고 던 거 저거 뭣이냐 팍통 속에서 나온 화초장이 올시다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금보아가 담뿍 들었지요 그럼 날 돌아 그렇지 않아도 형님을 드리려고 제적에 놓았습니다 건너가시면 내일 아침에 하인지어 보낼 테니 그냥 건너가시죠 시식지 않은 놈 속에 좋은 몸을 싹 빼버리고 빈계만 보내려고 와라 와라 와라 빼사는 부려 튼튼이라 하였으니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이놈이 걸방을 드지 마 가게에서 짊어지고 화초장 세 글자를 잊어버릴까봐 외면서 가겠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송장 후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장화초 초장화 창장초 화장초 어따 이것이 무엇이냐

0: 오신 줄래 몰랐소.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소. 이리 오시오 이리 와.
1: 여보 마누라, 내 이 등에 있는 게 뭐시지? 영감은 그건 뭐시오? 아, 이 사람아, 나는 알지만 알아맞혀보소. 서울 친정을 갔더니 그걸 화초장이라고 합디다. 옳다 옳다, 화초장 화초장. 여보 영감, 그 화초장 어디서 났소? 흥보집을 건너갔더니 제비 한 마리를 살려보내 거부가 됐대. 우리도 제비를 한 열대 마리 잡아다 살려보냈으면 거부 장자가 안 되겠는가. 그날부터 제비집을 수십 개를 만들어 동편 처마 끝에 여기저기 붙여놓으니 집이 동쪽으로 새롬하겄다. 아무리 제비를 기다리나 죽을 제비가 들어올 리 있겠느냐. 그날부터 제비 그물을 해서 짊어지고 제비를 몰러 나가는디 이때 추운 줄 생각 하사월 초파일 연자나비

펌프를 툭 저 위여 허그찬 처제비 방당산에 찜 뚫러 펌프를 툭 저 위여 허허

의심. 천일 황행에 꾀꼬리만 보아도 제빈가 의심. 칭암 절벽에 비둘기

아니 늘진 못하리라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우르른다 우선 새가 울려마는 적벽화가 되네 보이고 내려

뭐야 사람의 인정치고는 저어볼 수가 아바이 없구나. 일후에 만나고 보면 예 마구 물어야 불가나 얼씨구 저씨구 저씨구 지와자자좋와 아니 놀진 못하리라.

물을 사랑 미다가 도성한 사랑 어머학자먹이 알뜰 사랑 월각달각상 사랑 월삼경 깊은 사랑 황선야월달 밝은데 이별을 한님도 그린 사랑 인내야 간장을 다 녹이고 지긋지긋

모르는 얄민 사람. 이게 사랑 혼자 사랑 혼자 그만 두고 아무도 몰래 단두구리 만나 속은 속은 그는 사람. 잘하시고 잘하시고 잘하시고 내가 사랑이지 사랑 사랑 참 사랑이.

푸고생인가요 빠져나간 바다 위에는 파도와 연기만 남아있고 그대가 떠나가신 이 가슴에는 사랑과 번민만 남았구려요 아저씨고 자르시고 자르시고 지와자자여졌군요 태평안 성대강에 도구나

아니 놀진 못하여리라. 멀리 창공은 하운이 어떠여 되고 무삼십의 봉은 월색도 유장되라. 이미 저 뒤에 다가다 정하이면 이별이라고 나서르린 이별마저 굳은 맹세를 대산같이 믿었더니 대산이 헌망이 무너질 줄 어느 가인이 알아. 출근하는 시구절시구지와 저저 구령 대평안성대가 이루어

꽃이 피면 화산이고요 잎이 피면은 정산인데 구시와는 황산이라 동북마다 두이가는 성이요 골골마다 옥수로다 아리국가의 늙은 장성은 꽉 붕해야 흥해겨 우주루주를 정을 주네 이사머리에 좋다고 하지만 구시월만은 못하리라 동북마다 단풍이요 마을골마다 산국화라 안학은 찬봉 흐르는 물에 이기는 이적적거기로다 이루지카의 삼천척은 옛말로만 알았더니 과연 허니 안 이러다 시구절 시구절

다섯 명. 강지은, 김보라, 방지원, 유누나, 송지훈. 우리 모두 잘 마치고 골매기 선왕전에 고합니다. 요 다섯 명이 각자의 개성을 잘 뽐냈습니다.

그리하시고 작은 정성 대.

전 세계로 사람들 많은 데로는 곳들새 없이 돌아다니게 해주시면은 그것도 골매기 선왕님의 덕택인 줄 아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델레스를 불러줍시다. 한번 쳐서 전나무 저요, 두번 쳐서 지하무저 춤을 춘다. 우리도 이땅 위에서 놀다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보석함 속에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던 초록빛 장신구가 하나 있습니다. 두툼하고 묵직하게 어머니의 손가락을 감싸 안던 옥반지 말입니다. 한때는 그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액세서리가 최근 젊은이들의 손가락 위에서 새롭게 반짝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길을 걷다 보면 흰 셔츠에 청바지를 산뜻하게 차려입은 20대 청년이 초록빛 옥반지를 소중하게 끼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남들과 똑같은 명품 주얼리 대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빛깔을 지닌 우리 옛것에서 신선한 아름다움을 발견해낸 겁니다. 할머니 반지라며 멀리하던 어제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어서 당당하게 날개를 편 셈인데요. 오래된 것 속에서 미래의 멋을 발견하는 요즘 우리가 오랜 세월 묵묵히 쌓아올린 삶의 태도와 유산들 역시 결코 낡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스타일과 이야기야말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값진 정체성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노랫가락입니다. 소리의 앵비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노랫가락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앵비였습니다. 오늘은 7월 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할머니 반지라고 불렀던 옥반지의 변신은 숫자로도 고스란히 증명되고 있더라고요. 최근 온라인상의 검색 지수를 살펴보니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 미미했던 그 옥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한 달 새 수십 배 가까이 가파르게 튀어 올랐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색감과 희소성을 재해석하는 젊은 세대의 안목에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우리 대중문화 스타들의 착용까지 더해지면서 그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피어난 겁니다. 이렇게 옛것이 고유한 매력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날 때 세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지는 듯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과 이야기들을 나만의 고유한 멋으로 안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지평도 더 깊고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가진 소박한 흔적들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넉넉한 일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롯이 우리 가락의 깊은 울림에 빠져보는 시간이죠. 음악에 머물다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향기로운 문화 소식을 전하는 풍경소리 함께 하실 거고요. 시니어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켜드리는 실속 경제정보,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정성껏 준비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진한입 평롱 듣겠습니다. 연주의 국립 부산 국악원입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일요일 일부 음악에 머물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일구류 아쟁산조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아쟁은 활로 줄을 문질러 소리를 내는 현악기입니다. 굵고 낮은 음을 길게 이어낼 수 있어서 궁중음악에서는 합주의 저음을 든든하게 받쳐주던 악기인데요. 산조에 사용하는 아쟁은 궁중음악의 아쟁보다 크기를 줄이고 산조의 빠르고 섬세한 가락을 연주하기에 알맞도록 개량한 악기입니다. 가야금 산조가 생긴 지 100년이 훌쩍 넘은 것과 비교하면 아쟁 산조는 비교적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울음이나 한숨처럼 들리는 아쟁 특유의 깊고 거친 음색은 산조와 만나 강한 호소력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연주를 들려드릴 김일구 명인은 전남 화순의 예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김동문 명창에게 판소리를 배웠습니다. 21살 무렵에는 장월중선 명인에게 아쟁 산조를 익혔고요. 스승에게 배운 짧은 가락에 자신의 판소리 음악과 새로운 가락을 더해 오늘날의 김일구류 아쟁 산조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김일구 명인의 아쟁에서는 악기가 연주된다기보다 소리꾼이 한 대목을 부르는 듯한 진한 표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음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는 다스름을 시작으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깊게 이야기를 풀어놓다가 장단이 빨라질수록 가락도 힘을 얻고 거침없이 내달리는데요. 한숨처럼 가라앉았다가 호령하듯 힘차게 솟구치는 아쟁의 소리 속에서 김일구 명인의 소리길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약 27분의 긴 호흡으로 김일구류 아쟁 산조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아쟁의 김일구, 장구의 김득수입니다.

아정의 김일구, 장구의 김득수였습니다. 김일구류 아쟁산조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일구 명인은 판소리와 아쟁을 함께 익힌 예인답게

아쟁 한음 한음에도 마치 소리를 부르듯 진한 표현을 담아냅니다. 굵고 거친 아쟁의 음색 속에 오랜 세월 쌓아온 예인의 내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 길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을 들여다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김일구류 아쟁산조에 머물러 봤습니다. 다음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웃다리 농악 들려드릴 텐데요. 연주의 두레페 사물놀이입니다.

1부 마무리 곡 웃다리 농악이었습니다. 연주의 두레페 사물놀이였습니다. 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들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재테크, 피싱 예방 등 시니어 자산을 지키는 실속 있는 경제정보,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7월 꿈꾸는 바다입니다. 연주의 김효영 외 여러분입니다.

전국 문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공연 소식이 아니고요. 점점 달라지고 있는 문화 나들이 풍경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전시장과 미술관 그리고 여러 문화 행사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자리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원에서 열린 화랑미술제나 지난 5월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반려동물 동반 문화나들이 특별주간이 바로 그런 흐름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작품 훼손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그동안 문화예술공간은 반려동물 출입에 조심스러운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전용 유모차를 빌려주고 예방접종이나 동물 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반려견과 함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행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뿐 아니라 음식점과 여행 상품, 복합 문화 공간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를 조금씩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참 반가운 변화일 텐데요. 물론 함께 가는 것만큼 지켜야 할 약속도 있죠. 펜모차 사용이나 배변 처리, 다른 관람객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예절은 꼭 필요합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 조금씩 배려한다면 문화공간의 문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하루를 함께 보내는 친구이자 가족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전시도 보고 공연도 즐기고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듯 들릴 수 있는 이러한 문화 나들이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풍경 소리 이어서 개타령 들려드립니다. 노래의 김영우, 더 솔리스트입니다.

들으신 곡은 개타령이었습니다. 노래의 김영우, 더 솔리스트였습니다. 다음 곡은 서도 해금산조 꽃상현인데요. 해금의 김보미, 장구의 윤호세입니다. 국악에서 특히 서도 음악에서 해금과 피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특히 남도의 육자배기조보다는 서도의 수심가조와 잘 어울리는 음색을 지니고 있는데요. 지금 들으실 서도 해금산조 꽃상현은 서도의 무덤 다지는 소리와 상여 소리를 바탕으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해금의 김보미, 장구의 윤호세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서도 해금 산조 꽃상여 듣고 오셨습니다. 해금의 김보미, 장구의 윤호세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라리오 들려드릴 텐데요. 연주의 추노가랑입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엔 우리 시니어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은퇴하신 후에 작고

아담한 음식점이나 조그마한 도매 가게를 열어서 성실하게 땀 흘리고 계신 시니어분들을 주변에서 참 자주 뵙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 자영업자 가운데 3명 중 1명은 예순이 넘으셨다고 하니 100세 시대라지만 참 대단하시다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령의 사장님들의 그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돈을 가로채는 야속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걱정입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구청이나 소방재난본부를 사칭해 허위 공문서를 보내는 신종사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들의 수법을 보면 아주 교묘합니다. 구청이나 소방서 관계자라고 속이면서 이번에 소방법이 개정됐다라거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니까 비싸고 귀한 리튬 이온 소화기나 질식 소화포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라고 권유 비슷한 압박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음 주에 당장 구청에서 점검이 나올 예정이니까 벌금 맞지 않으려면 미리 사두라며 숨 쉴 틈 없이 구매를 재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조작된 허위 공문과 견적서까지 들이미니 덜컥 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기관 사칭 범죄만 해도 무려 1,300건이 넘고요. 실제 누적 피해액은 3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악용한다는 또 다른 신종 사기 기법과 우리가 소비자이자 사장님으로서 야무지게 챙겨야 할 안전장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장 서는 날입니다. 노래의 정하윤 어린입니다.

정하윤 어린이의 노래였습니다. 장선은 날 들으셨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서 말씀드린 공공기관 사칭 사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공지능, 즉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사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로 배달 음식 사진

0: 자신을 정교하게 조작해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라거나 치킨이 전혀 익지 않았다, 뭐 바퀴벌레가 나왔다라면서 악의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60대 이상 사장님들은 사진 증거를 들이밀며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혹여나 가게 평판이 나빠질까 무서워서 요구를 들어주는 때도 있으실 겁니다. 참 야속하고도 씁쓸한 요즘 세상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야무진 방어전이 필요한데요. 만약 누군가가 구청이나 소방서 명의의 공문을 들고 와서 돈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사라고 재촉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건네지 마시고 나중에 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기 바랍니다. 정당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은 사업자로서 당연한 권리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준 번호가 아니라 관할 관공서, 소방서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교차 확인을 해보는 것이 안전하겠죠. 만일 그럼에도 상대가 계속 찾아와 겁을 주거나 구매를 강요한다면 바로 112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나라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문도 적극적으로 두드리셔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우리 고령 사장님들을 위해 이런 얄미운 신종 사기들을 막아내는 예방 교육은 물론이고 속상하게 사기를 당했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 사업을 든든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533-0100 1533-0100번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법, 그것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확인하는 그 균형감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더 알아보고 거래합시다라는 말 한마디로 때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점 늘 기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였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의 성창순이고요.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1: 슈르르!

화를 내면 가까보구나 이 사람아.

가지. 국화 세계 완전.

공단이요 침생궁국송인간에 부석다호피단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은주사북의 달한복수단 모신 화개국 궁초단

0: 좋던지. 여보 마누라, 내 집에 시집 온 뒤로 우복이 그리웠으니 마누라 마음껏 한번 골라 입어보. 그 마누라는 무슨 색이 좋습디까? 나는 평생 소원이 송화색 사무장 쪽으로가 제일 좋습디다. 영감은 무슨 색이 좋소?
1: 나는 그 검지 않는 흑공단이 좋대.
0: 영감은 이제 우리가 꿈에 이끄서 입으로 먼저 한번 꾸며보시오.
1: 흥부가 흑공단으로 먼저 꾸며보란디. 흑공단 만근, 흑공단 가근, 흑공단 저구리, 흑공단 두루막, 흑공단 바...

송아색 허리띠 송아색 치마 송아색 다니 송아색 고쟁이 송아색 속속고 송아색 버섯 송아색으로 수갈을 들고 어떤가 날 보소 할인 없는 꾀꼬리 같네 영감은 영락 없는 까마귀 같소 또 한 통을 들여놓고 지루

나요. 달걀을 놓아 맨담을 치고

좋다.

담뿍 들어있고 안방 제일

갖고 사면 칠일 볼지 악심이

판소리 흥보가중 박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성창순이었습니다. 오늘 마무리 곡 들으실 텐데요. 준비한 곡은 아다지오입니다. 연주의 다스름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 아다지오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다스름이었습니다. 자, 주문 외치면서 일요일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주식 이야기가 빠지지 않죠. 군인부터 주부, 은퇴자까지 모두가 투자자가 된 시대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판단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린 건지 말이죠.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이 때로는 더 큰 불안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죠. 남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고 남들이 좋다고 해서 서두르다가 정작 내 마음의 기준을 놓칠 때 말이죠. 남의 속도보다 내 판단을 믿고 흔들리는 분위기 속에서도 내 중심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7월 5일 일요일 아침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박혜리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노래, 직접 부른 노래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닷. 와, 가사가 너무 멋지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름 엄마. 또 아이를 바라보며 다짐을 한다. 더 좋은 내일을 만들고자. 이런 감동적인 가사의 노래로 시작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프닝에서는 감동보다는 이성에 가까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딜 가나 두세 명만 모이면 주식 얘기하잖아요. 저도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냥 첫 인사가 올랐더라? 내린 거 맞지? 이렇게 시작돼요. 아, 진짜 주식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식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 내가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어, 저 분위기에 나도 올라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내 판단을 믿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것이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청호의 드린 햇살, 오늘도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자리 비워뒀습니다. 두 시간 편히 쉬다가 가시고요. 청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테니 그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셔도 돼 환영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지선의 노래입니다.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자신만의 따뜻한 감성을 담은 노래들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섬광이라는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저는 이 전지선 씨 목소리 들으면서 싱어송라이터 최유리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또 락을 하는 최유리 버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친숙한 목소리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지선의 노래 섬광입니다.

전지선의 섬광에 이어서 공명의 연주로 하얀 달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공명의 음악은 다른 국악 크로스오버 팀들하고도 아주 다른 수준의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죠. 이 공명은 직접 악기를 막 만들어서 연주합니다. 이 곡에서도 대나무로 만든 악기들 소리를 또 들려줬고요. 동이토고 날이 밝아올 때쯤 되면 달이 이렇게 하얀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럴 때 달의 모습을 보고 영감받아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추다의 차지스의 노래입니다. 어영차인데요. 서도민요 술비타령을 자신들만의 몽환적인 사운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추다의 시 소리는 서도민요고요. 연주는 몽환적이긴 한데 그 손가락 움직임, 드럼 연주자, 기타 베이스 연주자의 손가락 끝의 움직임은 굉장히 재즈적인 그런 접근의 연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의 어영차 됐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의 어영차 함께 들어봤습니다. 무언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런 바다 위에서의 술비 타령 느낌이었어요. 자, 여우락 페스티벌 저는 어제 공연 잘 마쳤고요. 앞으로도 7월 25일까지 여러 공연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3일 뒤 7월 8일날 선우정아 그리고 작곡가 최지혜씨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선우정아와 잠비나이가 함께한 지워진 곳에서 들려드리고 또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의 마지막 항해까지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죠.

0: 강렬한 록 사운드에 손우정아의 카리스마 넘치는 보컬이 곁들여진 지워진 곳에서 손우정아와 잠비나이가 함께한 음악 들려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최지의 거꾸로 프로젝트 월간 새 음원 시리즈 두 번째 음원으로 지난 2019년에 발표된 노래였습니다. 경기민요 중 뱃노래의 선율을 차용해서 만든 마지막 항해였습니다. 자, 일요일 청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청호해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이번에는 신민속 악회 바디의 불의 계곡 함께 들어봅니다. 2019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동상수상곡이기도 하고요. 이 팀 이름 바디는 전통음악에서 많이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불의 계곡입니다. 삼국지 적벽 대전에서 불화살이 빗발치는 장면을 보고 영감받아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불화살이 빗발치는 그 전쟁의 현장에 있다기보다는 그거보다 한 500m 뒤에서 좀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까요? 긴박감은 있지만 더불어 고요함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민소 악회 바디의 불의 계곡 듣습니다.

신민소가 쾌바디의 불의 계곡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목소리의 결이 어딘가 모르게 엇비슷한 포크 음악 한 곡, 또 정가에 기반을 둔 음악 한 곡, 이렇게 두곡 이어드리겠습니다. 두곡다 굉장히 노래를 모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이 모던하다라는 것은 감정을 너무 진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밋밋하지만 오히려 듣는 사람의 감정을 착색시킬 수 있게 노래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들려드릴 음악은 이랑의 신의 놀이입니다. 정직한 박자의 멜로디,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을 주사기 꽂아서 쭉 뽑아낸, 그래서 좀 촘촘하게 전달되는 가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랑 씨의 신의 놀이 먼저 들려드리고요. 이어드리는 곡은 모던 가곡의 우락 쉼 숲입니다. 일상에서 잠시 휴식이 필요한 시간.

그런 쉼을 전달하는 음악인데요. 지민아 씨가 전가 보컬리스트로 이 곡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좀 단조롭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단조로운 음악 사이에 뭔가 흥미진진한 감정을 여러분들이 음악 들으면서 한번 얹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랑의 시내놀이 듣고요. 이어서 모던 가곡의 우락, 쉼, 숲 듣습니다.

모던 가곡의 우락쉼숲 들려드렸고 그에 앞서서 이랑의 신의 놀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의 드린 햇살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09년 새 음원 산조기행 두 번째 음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연주자가 자유롭게 가락을 풀어내는 국악 대표 독주곡, 이걸 산조라고 하는데요. 허튼 가락이라고도 불리는 산조는 남도의 민속음악 신화이에서 파생된 음악입니다. 또 산조를 두고 말없는 판소리,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음악의 구조와 선율이 판소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들어볼 산조기행 2는 산조의 전통적인 멋 위에 이 시대 젊은 연주자들의 새로운 감각을 더한 음반입니다. 모두 두 장의 음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첫 번째 CD를 듣고 두 번째 CD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음악

들어볼 텐데요. 첫 곡은 원장현유 대금산조입니다. 원장현 명인은 대금뿐 아니라 건문고와 태평소 등 여러 악기에 능했던 연주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넓은 음악적 바탕이 대금산조 안에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고 해요. 가락의 짜임새도 치밀하고 완성도 높은 산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금 원완철, 장구 김청만의 연주로 원장현유 대금산조 듣고 오겠습니다.

원정연유 대금산조, 원완철의 대금연주, 김청만의 장구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새음원 시리즈 코너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2009년 새음원 산조기행 두 번째 음반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 들어보겠습니다.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는 화려합니다. 또 경쾌해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가락이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리듬이 흥겹기 때문에 그 덕분에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아온 산조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가야금 김보경, 장구 남상일의 연주로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금 연주, 가야금 산조, 김보경의 가야금 연주, 남상일의 장구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요일 코너 새음원 시리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이 코너는 한 음반을 콕 집어가지고 첫 번째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쭉 이어서 듣는 그런 코너입니다. 요즘 음악을 음반 단위로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하게 마련한 코너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2009년 새음원 산조기행 두 번째 음반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형이류 해금산조 들어보겠습니다. 지형이류 해금산조, 근대 국악의 거장이자 민속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지형이 명인이 구성한 산조입니다. 경기 지역의 무속음악과 민요선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맑고 섬세하면서도 경기소리 특유의 담백한 멋을 느낄 수 있는 산조입니다. 오늘은 이동훈의 해금 연주, 이경섭의 장구 연주로 듣겠습니다.

지영희류 해금산조 듣고 왔습니다. 이동훈의 해금연주, 이경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했어요. 새음원 시리즈 오늘은 2009년 새음원 산조기행2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반의 마지막 곡은 이 음반에 참여한 연주자들이 함께한 시나위입니다. 코너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나위는 무속음악의 뿌리를 둔 즉흥 기악 합주곡인데요. 일정한 장단 안에서 자유롭게 가락을 주고받는 음악 형식입니다. 자유롭고 즉흥적이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시나위를 두고 부조화 속의 조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대금의 원환철, 피리의 이호진, 해금은 이동훈, 가야금은 김보경, 거문고 허익수, 아쟁 윤서경, 장구 김청만, 징 이경섭의 연주로 시나위 들으면서 오늘 새음원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금의 원한철 외 여러분들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신하이 듣고 왔어요. 자, 계속해서 수임당 가락타기와 지음지우가 연주한 메나리조 신하위 메나리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나리조 시나위 메나리나 듣고 왔습니다. 수임당 가락타기와 지음지우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자, 창호이들인 햇살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정말 좋은 기운 가지고 되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영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러니까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

원인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0: 제자들을 가리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엄청 걸어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들어 처음 맞이하는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늘 앞만 보고 달리느라 소중한 걸 놓치며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곤 합니다.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소중한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물론 곁에 있는 식구들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창밖에 보이는 풍경 아니면 오늘처럼 한가롭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책 한 권 여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건 모두가 소중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닌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힘찬 출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취타 무령지곡 듣겠습니다.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